아시죠? 2026 월드컵은 KBS와 함께. 저희가 이제 여기 앞에 공까지 갖다 놨어요. 축구공까지 딱 갖다 놓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 축구공을 딱 이렇게. 저게 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월드컵 분위기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KBS에서 멋진 중계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0864님, 입덧으로 지치는 목요일 출근길인데 차디가 항상 주말권이라고 해주셔서 피식 웃음이 나요. 내년 1월 아이 출산 예정인데 11월까지는 출근 힘내보려고요. 주말권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셨어요. 아, 그래요. 이게 사실 뭐 그냥 별거 아닌 표현인데 뭐 주말권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힘을 얻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상당히 뭐 네, 기분 좋습니다. 저는 뭐 확실히 주말권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고 예, 또 그렇기도

아들의 이름은 그냥 켈빈으로 바꾸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아들의 이름을 케빈에서 켈빈으로 바꾸었다고 하고요. SNS에 켈빈은 다행히도 본인 이름에 잘 적응했고 이제 곧 셋째 이름을 새길 예정인데 이번에는 종이에 이름을 적고 만 번은 넘게 확인하고 새기겠다라며 뒷얘기를 남겼다고 하네요. 이 두 살 케빈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케빈에서 켈빈으로 이름이 바뀌니 켈빈? 자, 스페인의 한 방송 기자가 생방송 도중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되어서 공개 퇴사 선언을 했다가 급하게 철회해서 화제입니다. 당시 기자는요, 스페인의 복권 관련 취재를 하다가 본인이 이번 회차 복권의 당첨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기쁨에 취한 그는 생방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방방 뛰면서 내일부터 나는 출근

Yeah, love you like a love song 들었습니다. 5010님이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었고요. 4144님 셋째를 켈빈으로 짓지 하하 하셨습니다. 근데 셋째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건지 벌써 이 아이가 태어난 건지에 대해서는 뭐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아서 셋째도 뭐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요. 그리고 뭐 여자아이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사실 요즘 또 여자아이 이름을 남자아이 이름으로 짓는 게 뭐 또 한동안 또 유행이긴 했습니다만. 예. 김주연님은요. 우리나라라면 하준이가 할준이 된 건가요? 그러네요. 하준이가 할준이 된 거네요. 현우가 현준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받침 하나 넣어가지고 케빈이 켈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분명히 난 내 이름은 케빈으로 했는데 언젠가부터 켈빈으로 나를 부르네 엄마 아빠가. 약간 아무리 두 살이지만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1부를 마무리합니다. 조지 유라이의 로미오 앤 줄리엣 듣고요. 2부에 뵙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4: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뭐든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공짜인 콩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요. 오늘 닭가슴살 세트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목요일 아침 일상도 늘 그렇듯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1503님, 차디가 보내준 반가운 택배 도착했어요. 푸딩요. 급하게 나오느라 상자만 확인했는데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요것도 나중에 이제 좀 귀찮으시더라도 사진 찍어서

좋아합니다. 네. 맛있죠? 그 채소 육수라 이제 개운해요. 네, 개운하고 저도 좋아하는 스타일. 네. 7289님, 의정부 송양초등학교 교감입니다. 매일 교무실에 음악 앨범을 틀어서 같이 듣고 있어요. 송양초등학교 선생님들 모두 오늘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고기 없는 급식이 나오는 날입니다. 고기 없는 급식. 그래, 너무 디테일적으로 또 그곳의 사정을 또 이렇게 상황을 알려주셔서 주로 고기가 매일 나오나 봐요. 근데 이제 고기 없는 급식 날이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실 정도면 좀 오늘이 좀 일반적이진 않다. 뭐 이런 의미인 건가요? 예. 송양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네. 송양 초등학교는 이제 의정부 낙양동에 있는 세계 5대 명문 초등학교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송양초등학교.

전이 많이 좀 막히는 구간이라 그래서 더 힘드시겠다. 예. 저희가 차중코 보내드릴게요. 아, 세계 5대 명문 송양초 그 관련된 분들이 또 이렇게 사연 올려주고 계시네요. 조순봉님, 송양초 33회 졸업생입니다. 명문 맞아요. 좋고요. 아, 그럼요. 세계 5대 명문. 신혜랑님은요, 와우, 우리 아들 송양초 1학년입니다. 또 박영주 씨는요, 의정부 주유소, 아, 거기 기름이 마블링이 좋아요. 마블링 좋아요? 에, 거기 저 에스땡 그 코스모스 주유소 불판에 올려놓으면 뭐 이건가요? 아, 불판에 올려놓으면 안 되지, 기름. 어, 큰일 나죠. 에, 마블링 얘기를 하시니까 에, 뭔가 좀 굽고 싶어지네요. 아, 윤정신의 2층 집 소녀 드릴게요.

어디 가세요? 퀴즈 풀고 가세요. 목요일인 오늘은 제주도 관련 퀴즈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주도는 뭐 듣기만 해도 떠나고 싶어지고 기분 좋아지는 곳이죠. 아, 요즘 제주도에는 이 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주도 하면 봄에는 유채꽃, 겨울에는 동백꽃이 유명한데요. 여름인 지금은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의 이 꽃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꽃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 이 꽃은 다른 꽃에 비해서 꽃송이가 좀 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십 개의 작은 꽃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수국, 2번 방송국,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돌발 구간이 많아졌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광명터널 안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명 나들목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는 판교 부근인데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레이얼스 클래식의 탱고 앤 스카이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대체할 땐 어디로?
5: 사진으로
4: 올카. 대체할 땐 어디로?

마시다라고 한다. 아, 찜을 구다. 찜을 구다. 어, 진짜 낯선데요. 평생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표현인 것 같아요. 찜을 구다. 어, 오늘은 뭐, 오늘은 찜을 구다가 아니죠. 뭐 이렇게 생각했으면 되는 건가? 푹푹 찌지 않으니까. 찜을 구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6782님, 요즘 식당에 가시면 서빙해주는 서빙 로봇 자주 보실 텐데요. 걔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시죠?

출근하는 그런 그 패턴이구나. 아침에 이제 어디 들렀다가 운동 잠깐 하고 가거나 무슨 뭐 자기개발을 위해서 뭐 외국어를 배우러 뭐 강의를 듣거나 뭐 그런 식으로 공연을 아침에 보고 간다. 완전 신개념이 되고. 자, 마이클 볼튼의 Go the Distance 듣고요. 4부에 뵙죠.

그 강 건너서 예, 가는 동선이구나. 그래요. 지금까지 뭐 그 다른 방송이 나왔다가 음악 앨범으로 지금 기사님이 갈아타신 것 같은데 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시겠죠? M2353 버스 운행 중인 기사님 감사드리고요. 차고지 도착하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샵8910번으로 문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커 차디가 보내드리는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소식 전해주신 9946님께는요 세안제 세트 드립니다. 네, 저희가 뭐 선물 안 드릴 수 없죠. 지금도 듣고 계시겠죠? 지금은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4206님, 저는 시장 안에서 식당 운영 중입니다. 점심 장사하려고

공원에서 초록 즐기며 슬로우 조깅 중입니다. 그간 얻은 20kg 뺄 수 있을까요? 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20kg, 얻어오신 20kg 이제 좀 나눠주시죠. 주변에. 닭가슴살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이거 필요하실 거예요. 살 빼실 때. 요즘 그 슬로우 러닝, 슬로우 조깅이 또 엄청 또 트렌드라고 하죠. 네, 뭐 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아, 요즘 하고 계세요? 뭐 아니고요. 그냥 이게 트렌드다. 에, 뭐 이렇게 나도 어디서 들었다. 이렇게 전해드려요. 자, 벤 랑코 소울의 Seven Nation Army 드릴게요.

야간 근무 후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 유독 문자 속에 말미에 형님이 촤하하 하는 웃음소리가 기분 좋게 들리네요. 촤하하하 하셨습니다. 아, 제가 오늘 좀 웃음이 좀 많았나요? 에, 다른 날보다?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내가? 닭가슴살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퇴근길, 안전한 퇴근길 되시고요. 닭가슴살 맛있게 드시고요. 서른 봉지가 간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아, 2919님. 의정부에서 녹즙 배송 중이에요. 인락동, 용현동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습니다. 아, 녹즙 배송 업무를 맡고 계신. 오늘 의정부 사람 많네요. 네, 달팽이 리프팅 크림 선물로 드릴게요. 인락동, 용현동 쪽으로. 동선이 그렇게 나왔군요. 0184님. 고양시 행신동인데요. 요즘 들어 참외 파는 트럭 아저씨들이 자주 오셔서 지금 창 넘어서 꿀참외 왔어요. 노란 꿀참외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하셨어요. 대박. 저 어저께 행신동 갔다 왔거든요. 어제 저녁에. 저희 아이가 뭐 거기 그 축구 교실을 잠깐 들린다고 해서 들려주고 그 공원에서 좀 저도 운동하다가 왔는데 행신동 갔다 왔는데 행신동 얘기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네. 탈모 샴푸 세트 드릴게요. 요즘 참외가 철이죠. 참외가 이제 초여름이니까 그죠? 참외 뭐 수박 이런 제철 과일들. 라디오는 음악 앨범이 제철인 거 알고 계시죠? 음악 앨범은 이제 1년 내내 제철. 저는 그렇게 중장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제철. 철이 따로 없는 것도 1년 제철이 어쨌든 말이 이상해지네. 자, 1911님. 매번 잘 듣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202번 버스 기사입니다. 저도 오전 근무일 때마다 이전에 음악 앨범

많은데 어디신지 좀 알려주시면 저 가끔 목동 갈 일이 있거든요. 에,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제버거 아유 좋아요. 샴푸 세트 보내드립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8625님 용인이고요. 오늘 판매할 콩국수 콩물 갈아넣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고소한 콩국수 어떠실까요? 달팽이 립팅크림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콩국수 계절이 돌아왔구나. 잠시 잊고 있었어요. 뭐 망치에 맞은 듯한 그런 콩국수의 계절이야. 잊고 있었어. 진짜 저 좋아하거든요. 콩국수. 그렇구나. 자,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유용혁 님이 청해 주셨네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서청주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전면 통제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1차로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창 부근부터 극심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4차로와 5차로가 막히면서 부근이 많이 혼잡하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도 송내까지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구리 방향, 송파에서 서하남 쪽으로는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호 구리 쪽이고요.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는데요. 여기도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 아울렛.
6: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식식이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대행진.
7: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357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투잡 시작해서 드디어 첫 알바비 받는 날이에요. 월급이랑은 또 다른 즐거움이네요. 왜 꽁돈 같죠? 꽁돈이라뇨. 남들 누워서 쉬고 있을 때 내가 두탕 뛰어서 번 성과금.

아닙니까? 근면 성실한 당신 세탁도 가능하리. 예, 물 들어올 때 부지런히 노 저어보시기 바라면서요. 목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서인영 씨에게 요새 좋은 소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서인영의 노래입니다. 신데렐라.

0: 자,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아, 요즘 진짜 알바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예. 이게 좀 많이들 투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생활이 좀 빡빡하니까, 예, 이렇게 좀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뛰고, 예, 일하신 분들 정말 좀 좋은 결과, 예,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왜 꽁돈입니까? 힘들게 어렵게 일해서 번 돈인데요. 아무튼, 하, 일 하나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예, 두 개, 세 개 해야 되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열심히 일한 당신한테는 반드시, 예, 큰 꿈과, 예, 희망을 찾는, 예,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목요일 오늘은요, 백심의 소신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가씨와 우리 심진아 씨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요, 휴가철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생고생 여행담, 생고생 여행담. 특히 백가씨는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예, 진아 씨도 한번 물어보고요.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한테요, 피로회복 발패치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베스트 사연 뽑힌 한 분에게는 선물 5종 세트 드릴 거예요. 광고 듣고 우리 백가씨 그리고 심준아 씨 두 분 모시겠습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0: 흑개기계,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못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모니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오늘도 시끄럽게 짚어보겠습니다.
3: 백가
4: 심진아의
2: 소신 발언. 자, 에피소드 부자 에브 백가씨 그리고 꿀

0: 알죠. 네.
1: 그래서 알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예, 예. 네. 하나 하나 있는 악세사리가 뺏고 싶어요, 진짜로.
1: 아 그래요?
0: 아까 진짜로. 하나 뺏으려고 했잖아요. 달라고 네. 소리쳤잖아요. 예, 다 들었어요.
2: 안 주더라고요.
1: 아, 오늘 말씀 처음 하셨으니까 예. 다음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아니 사이트를 알려주. 저도 여유가 있으니까 살게요.
1: 아니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2: 그러면 그쪽 바꿨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2: 예, 알겠습니다. 아, 방송이 퇴보되고 있는 연예인이죠.
1: 네.
2: 백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2: 자 오늘 백심의 소신 발언 이제 여러분들 사연부터 만나볼 텐데.

냄새가 날까 신경 쓰던 저희가 체면이고 뭐고 밤새 기어서 화장실과 침대를 오갔어요. 여름밤에 한여름밤에 굴과 와인의 대가는 고통과 수치 그 자체였죠. 그렇게

0: 그러니까요. 예.
1: 백가씨는 항상 이러죠?
2: 아, 저는 이런 일 너무 많죠.
1: 정말 급할 때는요. 그런 상황이 저도 있잖아요.
0: 근데 안 보여요, 앞에.
1: 아니, 있는데. 네. 그럴 땐 휴게소 딱 차 들어가서 내리면서 바지를 풀면서 들어가요.
2: 맞아요.
1: 예. 다 버리게 내리면서 거의 반을 내리고 들어가요. 너무, 네. 너무 힘드니까. 근데 딱 들어갔는데 빈칸이 없으면 어떻게 되셨어요? 욕 나와요. 이런 씨. 빈칸이 없어. 미칩니다.
0: 눈물도 그때. 나. 눈물도
1: 예,
0: 나.
1: 예, 예. 이런 고생은 다 해보셨을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거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FT INN의 노래 듣죠. 천둥.

0: 자, 이제 여러분들의 생고생 사연 저희가 SNS로 받았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소개해보면서 같이 공감해보죠. 우리 진아 씨가 하나 해볼까요?
1: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웃기네요.
2: 네.
1: Where

0: 메일을 너한테 보내면 그렇죠. 그걸 해가지고 이제 하라. 근데 저는 그런 영어도 잘 못하니까.
1: 야, 어떻게 알아? 네, 민명철 선생님 아니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헬프미 헬프미 해가지고 해줬어요. 그래서 종이를 파놓고 다시 또 5분을 뛰어갔죠. 가가지고 아 이거 나 갖고 왔다 그랬는데 그 덴마크에서는 덴마크어로 그거를 이제 써줬잖아요. 네. 영어가 아니라. 네.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우리 영어로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2: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1: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위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변함없이 백가씨와 우리
5: 송혜교.
4: 아, 예. 심진화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순간 송혜교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5: 송혜교 씨 사랑합니다.
4: 째려보지 마시고요.
6: 네.
4: 아, 진짜로 트렁크 그 우리 짐이 안 오는 경우나 혹은 또 이렇게 좀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6: 그렇죠.
5: 맞아요.
4: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죠.
5: 진짜.
4: 예.
6: 제 짧은 거 하나. 트렁크.
4: 죄송한데 지금 그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니죠?
6: 아니. 예. 아, 하소연입니다.
4: 그래.
6: 예, 이거 재밌는 겁니다.
4: 예, 예.
6: 제가 이제 미국에 예전에 그 사업하는 것 때문에 미국 가가지고 이제 막 소품들을 사러 갔었어요.
5: 네.
6: 그리고 이제 도착했는데 그때는 국적기 타고 왔으니까. 근데 제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가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데 마지막에 제 짐이 나오는데 쇠사슬로 감겨서 나오는 거예요.
5: 어머.
6: 쇠사슬로. 자물쇠로.
5: 어머.
6: 그리고 저게 뭐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선글라스랑 쓰신 분 있잖아요. 총 들고 계신 분이 오더니
4: 보안 검사하신 분이
6: 오시 이거 본인 거입니까? 네 했더니 그 잠깐 조사하러 가야 된다고 오세요. 따라갔어요. 그 어디 조사실 같은 데 들어가더라고. 저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미국 갔다 왔는데요. 지금 그 엑스레이 검사 안에서 총 탄피가 발견됐는데 총알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네?
4: 너 왜 그랬어?
6: 그랬고 저 안 그랬어요. 그래 그랬고 저는 그런 거 산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4: 열어봐야지.
6: 네.

0: 비스켓에 딸기잼 발라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1: 꿀맛이지.
0: 이제 마흔 넘어서 하라고 해도 못하는 생고생 추억입니다.
1: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젊을 때는 진짜 찌그러져서 이게 꼬부리고 가도 신나요.
0: 아니에요.
1: 야, 20대 때 말이야.
0: 20대 때 안 당해보셨죠?
2: 아, 근데 희한한 게 그 진아 씨가 말한 것처럼 20대 때는 진짜 네. 신문지만 깔고 자도 잠이 와.
1: 진짜.
2: 잠이 와.
1: 너무 신기해요.
2: 50대 안 와.
1: 너무 50대 힘들죠.
2: 50대는 그게 자잖아. 그러면은 마비 와, 몸이 마비.
1: 온몸이 아프지.
2: 온몸이 아프고.
0: 그 베긴다고 하죠.
1: 네. 네.
0: 그리고 땅에서 냉기 올라오고. 네.
2: 기차 같은 데서도 그냥 바닥에 예. 그냥 짐 놓고 자도 된다? 그쵸. 50대는 못 자.
0: 아, 안 돼요.
2: 20, 20대는 괜찮아.
1: 네. 아니, 약간 몸이 그대로 굳는 느낌.
2: 맞아, 네. 맞아, 맞아.
1: 못 움직이겠어.
2: 다음 거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1: 간지럽게.
2: 네.
1: 저는 남들은 모르는 최저가 기차, 최저가 숙소, 최저가 마트 이런 거 찾아낼 때 도파민이 빡빡 터집니다. 그렇게 도파민 찾아다니다가 저는 하룻밤에 2만 원 하는 포르투갈 숙소에서 인생 첫 배드버그를 만났어요. 그놈들은 그냥 곤충이 아닙니다. 배드버그에 비하면 모기는 귀여운 익충이에요. 제 다리는 빨갛고 징그러운 반점 5-60개로 뒤덮였고 정말 미친 듯이 간지러웠어요. 간지럽고 따갑고 간지럽고 화끈거리고 간지럽고 뜨겁고 나중에는 정신이 혼미해져요. 이제는 도파민이고 뭐고 숙소에는 무조건 10만 원 이상 씁니다.
2: 예, 예, 예. 그래요, 그래요. 예.
1: 아니, 나 이것도 너무 공감 가는 게 진짜 예, 어릴 때 20, 30대 때는 여행 갈 때 숙소를 제일 저렴한 걸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2: 잠만 자니까.
1: 그래도 이제 가서 뭐라도 사고 뭐라도 그치. 먹고 싶고 구경할 거 생각하면은 비행기도 제일 싼 거 숙소도 제일 싼 거 이랬는데 아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숙소 제가 얼마 전에 장영란 씨 유튜브 찍으러 프랑스를 갔다가 그 언니 덕에 이제 비행기 표는 굳었으니까 제가 이제 숙소를 혼자 이제 언니 가고 나서 좀 더 있다 오려고 숙소를 진짜 좋은 데를 했는데
2: 네.
1: 와 진짜 침구 이 침대가 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이게 진짜 이렇게 비싼데 자니까 침구에서 그냥 파묻혀가지고 완전 딥슬림을 했어.
0: 아 좋다.
1: 와 그래서 맞아요. 그게 뭔 말인지.

0: 는 있는데 아 근데 술 못 먹겠더라고. 한 잔 정도만 마시고 못 먹겠더라고. 예,
1: 아, 그 알코올 향기 엄청 큰데.
0: 아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그 힘들게 일하셨던 분들이 이제 영국에서 처음에 이제 그런 럼주를 드셨는데 예. 아무튼 그 생각하면서 내가 참 별의별 군대를 다 가봤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2: 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코요테의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Go.

0: 다섯 분을 1등. 못했어요. 네. 그래서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네. 일단 백가가 1등이에요.
1: 맞아요.
0: 아, 그 얘기는
1: 세요. 셉니다.
0: 여기 봅시다. 일단 어떤 게 좀 가장 눈에 띄세요? 저는 첫 동유럽 여행 갔는데 트렁크가 안 와가지고 아... 예 그냥 못 막았던 그게 가장 좀
2: 저도 그래요.
1: 예. 트렁크 안 와가지고 네. 맞아 네. 최악이야.
0: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성분들 특히
1: 그럼요. 그리고 내일 온다 했는데 사흘 뒤에 왔어요. 안 돼.
0: 자 이분에게 선물 5종 드리는 거 어때요?
1: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선물 5종 세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가 씨가 네. 예, 좀 그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호

안 입은 듯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준영이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숲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날이 좀 더웠지만 유명산 숲속은 시원해서 준영이의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턱이 없는 평탄한 데크길, 숲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숨을 크게 쉬었던 건강한 여행이었네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교통상황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쪽으로 오창에서 서청주 쪽의 정체는 사고의 영향입니다. 서청주 부근 사고 처리 마무리됐고요. 정체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안암 부근 1차로에서 포장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요금소 부근부터 7km 구간 답답합니다. 그리고 경기서 쪽이죠. 성내를 중심으로는 양방향 차가 많은데요. 판교 쪽으로는 계양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일산 쪽으로는 장수 부근부터 3km가량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구리 쪽입니다.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쪽 여의교 부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6월 11일 목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으로 러브홀릭스의 Butterfly 들려드렸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오후를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4923님 회사 후배가 요즘 썸을 타고 있대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있어요. 몽글몽글한 청춘 드라마를 보는 기분입니다. 남의 연애 얘기는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남의 얘기보다 재밌는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얘기면 좀 막 신경 쓰이고 또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좋은 일이 있어도 또 아, 고민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의 얘기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간단 명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판사가 된 것처럼 너무 쉽게 제가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에 이어서 우주소녀 너에게 닿기를 듣고 왔습니다. 김진광님께서 가끔 옷주머니에서 입고 있던 현금이 나오면 엄청 기분 좋지 않나요? 오랜만에 입은 청바지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걸로 복권이나 사볼까 봐요. 사세요. 요럴 때 사는 겁니다. 네, 기분 좋을 때 하나씩 사는 거예요. 맞아요. 가끔씩 저는 주머니 이렇게 우연히 오랜만에 어떤 바지를 꺼내 입거나 자켓을 입으면 거기 안에 잃어버렸던 액세서리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그냥 공짜로 액세서리를 하나 산 것 같은 그런 기분. 내 돈으로 산 거긴 한데 네, 그런 기분 들 때 있죠. 2430님께서 50,000원짜리 옷 살 때는 한참 고민하면서 배달음식으로 50,000원 결제할 때는 큰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폴디도 여기에 돈 쓰는 건 안 아깝다 하는 거 있나요? 아, 그래요? 50,000원짜리 옷 살 때는 고민이 되는데 배달음식 50,000원.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주문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고를 때 약간 단백질 쉐이크를 한 잔 드시고 나서 배달 어플을 켜보시는 걸. 네, 밖에서 지금 야유와 진짜 오만상 다짐벌을 찍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50,000원짜리 옷은 훨씬 더 오래 입잖아요.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웃음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2: 매일 오후 4시
3: 윤정수
2: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왜냐면 계속 앉아있으니까 허리랑 엉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업무 시간에 좀 좋을 것 같아요. 2706님께서 은행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기다리는데 번호가 줄질 않네요. 폴킴님도 이제 회사원처럼 평일에 출근하시니 은행 업무 보러 다니기 힘드시겠어요. 정말 평일에 낮 시간에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은 정말 거의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분께서 불만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훈라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상황 때문에 막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계점 쪽으로는 정릉터널 안에서부터 차량들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 분기점 부근 작업 때문입니다. 구리 쪽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속 20km 내외의 속도로 지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본선상으로는 큰 정체 없이 운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오늘도 한남대교를 지나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가양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3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노량진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여기는 동호대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송파에서 서하남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도

0: 작업의 영향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인터넷 라디오 공.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2: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1: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2: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2: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3: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6: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0: 데이트 코스 좀 추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 아, 요럴 때는 둘이 뭐에 할 게 뭐 있나? 약간 요런 멘트보다는 그럴까? 라고 먼저 해주는 게 이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트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예, 또 남자는 또 이렇게 다루기 나름인 것 같아요. 경험해보니까요. 이렇게 다뤄지는 거 남자들은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데이트 코스. 일단 저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것 같아요. 맛있는 건데 평소에 먹는 그냥 그런 거 말고 좀 분위기 좋은 데 있잖아요. 막 뭔가 근사하고 약간 뭐야? 우리 이런 데 자주 안 오는데 뭐야? 다음에 또 오고 싶네. 약간 이런 설레는 느낌. 아, 좋습니다. 즐겁게 설레는 데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데이트 신청해줘서 고맙다는 말 잊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피식대학 정재영님과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도 저희랑 수다 떨 준비되셨죠? 어떤 주제가 나올지 기대 한번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국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좋아, 돈가스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그럼 오늘은 국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매일 먹어도 맛있는 소울푸드처럼

0: 그래 우리 편하게 하자.
1: 편하게 하고.
0: 먼저 아로님께서 폴킴도 영어 잘하는데 피식쇼 게스트로 어떤가요? 폴킴 편 제목은 폴킴에게 커피 한 잔 어떤지 묻다.
1: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0: 아니 왜 나 왜 나 초대 안 해주는 거야?
1: 아니 그 우리가 초대를 막 이렇게 막 엄청 적극적으로 하는 팀이라기보다는 초대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요 하면 들어오세요 하는 편이라 가지고.
0: 아 거짓말.
1: 아 진짜로.
0: 아 존댓말로 해. 우리 존댓말로 할까?
1: 아 그럴까?
0: 존댓말로 하래.
1: 그러니까요.
0: 미안해. 너가 너 말이 맞았네.
1: 공영 방송이라.
0: 내가 너무 경솔했다. 예.
1: 그래서 어쨌든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게스트 분들이 저 나오고 싶어요 하면 보통 이렇게 그 게스트 보고 지금 시간대 이제 그 차 있는 거 보고 돼요 돼요 해서 하는 거라서.

0: 또 내가 또 나를 잘 챙겨야 어허.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안주인을 욕 안 먹이게 하려면
1: 어, 너무 이거 스윗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0: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디 나갔을 때 괜히 제가 꾸밀 줄 몰라가지고 그냥 넥타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1: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0: 아 진짜요?
1: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어디 그런

0: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인데 우선순위가 내 가족, 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타인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인 거죠. 굉장히 싫습니다.
1: 아 근데 네. 지금 예를 들면 이 주차 이런 것 때문에 네. 너무 고마워해.
0: 그 사람들이?
1: 어. 너무 고마워하고
0: 아, 당연히 고마워해야죠.
1: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네. 그 마음이 너무 전달이 되고 네. 그걸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0: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는 나은 사람이 되라고요. 왜 자꾸 남한테 자꾸 나은 사람이 되려 하냐 이거죠.
1: 확실하네 정말. 우리 폴킴님은.
0: 아, 미안해 나 남자 마이 될 수가 없어요. 공감을 못 해주겠어요.
1: 아 근데 이거 이 오지랖은 저도 네.

0: 예, 저 로우앤슬로우 들어보셨어요?
1: 로우앤슬로우?
0: 예.
1: 로우앤슬로우. 낮게 천천히.
0: 천천히. 그게 텍사스 바베큐거든요.
1: 계속 영어를 쓰시네요.
0: 아니 그건 이제 텍사스 거니까. 우리나라엔 그 말이 없으니까.
1: 그럼, 그렇구나.
0: 예, 그건 텍사스 거라서.
1: 아, 예.

0: 어릴 때뭐 누구 따라가서 이제 그물 낚시 아니면 대학교 때 친구 따라가서 낚시 한번 정도 해보고는 성인이 돼서 그 나이 먹고는 안 해본 것
1: 아, 저는 그 개그맨 송병철 선배
0: 같아요. 오, 네.
1: 따라서 몇번 가봤었거든요.
0: 재밌나요?
1: 재밌어요. 재밌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어요.
0: 어떤 점이?
1: 저는 그 저수지에서 주로 했었는데
0: 네.
1: 바다 말고 저수지에서 하면은 밤에 깜깜한데
0: 네.
1: 그 이제 이 약간 집

0: 그러면 재미가 없어져.
1: 어?
0: 그러니까 말이 적당히 있을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말이 많아서 재밌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딱
1: 맞아.
0: 딱 적재적소에.
1: 적재적소에.
0: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너무 줄이다 보니까 제 멘트까지 줄여버렸네요.
1: 오늘 금 줄이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한번 들어주시는 걸로
0: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적소
1: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그 꼬막사랑님의 사연이 하나 있거든요.
0: 네네.
1: 폴킴, 고영배, 권정열, 이석훈, 넉살, 오존 등등 결혼한 남자 싱송라들이 꼬막사랑단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그룹을 계획 중인데요. 이 그룹의 조건이 유부남만 가능하대요. 네. 혹시 꼬막사랑단 공연하게 되면 재흥님이 MC 해주실 수 있나요?
0: MC도 가능하고 뭐뭐 네. 뭐 부탁하시면 뭐 춤과 노래 뭐 뭐든 가능합니다.
1: 저 멤버를 약간 꿈꾸시는 건가요?
0: 아니요 아니요. 그 멤버라기보단 네. 그 무한도전에서 약간 대포코님처럼.
1: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그 뮤직비디오 보니까 그 댄스 멤버로 들어오셔도 손색이 없으실 것 같기도 해요.
0: 아니 꼬막사랑단 댄스도 하나요?
1: 이제 댄스곡을 할 수도 있으니까.
0: 아 네. 그러면 댄스곡을 하면 댄스도 하는 거잖아요.
1: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예. 이 멤버분들 뭐 넉살분, 넉살 오존, 이석훈님은 이 꼬막사랑단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걸 모르고 계세요.
0: 아 근데 일단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1: 저희가 이제 가요광장에서 저희가 임의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0: 아 이런 거 좋다.
1: 임의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그러면은 다음에 하게 되면은 꼭 재영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 뭐 MC는 뭐 너무. 당연히 너무 쉽고 사실 뭐 다른 거 있으면은 뭐 재밌는 거 뭐든
1: 좋아요 좋아요. 예. 자 오늘의 주제 남자들의 취미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은 짬뽕님 거 한번 소개해 볼까요?
0: 네. 네 주식은 짬뽕님이 다른 남자들은 주식을 취미로 갖는다는데 우리 집 남자는 주식 대신 짬뽕에 투자합니다. 새로 생긴 짬뽕 맛집을 위해서 군산까지 내려간 적도 있어요. 짬뽕을 먹으면서 다음에 먹을 짬뽕을 생각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정? 요런 사람들 있죠.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1: 네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에 한때 꽂혀 있었었는데
1: 치킨?
0: 치킨. 제가 치킨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1: 네
0: 진짜 1일 1치킨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1: 1일 1치킨이 가능해요?
0: 네. 혼자서.
1: 다 그럼 안 남기고?
0: 네. 남긴다는 게 뭐죠?
1: 제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0: 예. 치킨을 남길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나요?
1: 다음 날 이제 좀 밥에 올려서 먹어요.
0: 다음 날이요?
1: 네.
0: 밥 다음 날 뭐예요? 다음 날
1: 죄송합니다. 예. 제가 무릎 꿇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요거는 그 뭐랄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신념이에요. 신념. 짬뽕을 먹으면서 다음날 짬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교와도 같습니다.
1: 짬뽕 종류가 뭐가 있죠? 일단 뭐 굴짬뽕 떠오르고
0: 굴짬뽕, 백짬뽕
1: 뭐
0: 예, 짬뽕이 그
1: 냉짬뽕
0: 해산물 들어간 짬뽕도 있고 네. 차돌짬뽕도
1: 차돌이
0: 있고 예, 냉짬뽕도 있고
1: 맞죠 맞죠.
0: 짬뽕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정말 특이한 짬뽕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1: 짬뽕의 새끼
0: 그리고 짬뽕이 저는 그 중국집에
1: 네.
0: 사실 짜장면을 사람들이 되게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는데
1: 예.
0: 전 진짜 중국집의 그 아이덴티티는 짬뽕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거 왜죠?
0: 그 짜장면은 사실
1: 네.
0: 국물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깊은 맛을 내기에 한계가 좀 있어요.
1: 아 깊은 맛까지.
0: 그러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1: 어떻게 하면 짜장면이 더 깊어질 수가 있죠.
0: 짜장면은 사실 소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만드는 그게 춘장이랑 춘장 베이스로 해서
1: 그죠,
0: 만드는
1: 그쵸,
0: 그게
1: 그쵸.
0: 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1: 네.
0: 짬뽕은 색깔을 내기에 너무 좋은 음식이에요. 이 베이스로 뭐가 들어가냐.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떤 레이어를 숨겨놓느냐.
1: 아, 레이어까지.
0: 요거는 짬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짬뽕은 그러면 식사입니까? 요리입니까?
0: 짬뽕은 식사죠.
1: 내내 이렇게 설명해놓고.
0: 아, 식사는 식사예요.
1: 아, 그래 요리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0: 아, 깊이는 있지만 식사예요.
1: 아, 식사는 식사예요.
0: 왜냐? 식사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 아, 그럼. 네,
0: 요리는? 아. 요리는 이제 깐풍새우 뭐 이런 거.
1: 냉정하시다.
0: 예, 냉정해요. 예.
1: 우리 다음 사연 피구왕자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0: 네. 피구왕자님.
1: 네.
0: 말 없는 경상도 사나이 저희 아버지는 명상을 즐기세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노시지. 라디오도 TV도 음악 소리도 무조건 줄이라고 야단하시면서 혼자 꾹 입 닫고 명상에 빠지십니다. 가끔은 집이 아니라 절 같아요. 아빠 미워.
1: 그래 왜 집에서 명상을 하실까요?
0: 왜냐면 집 명의가 아버지 이기 때문에
1: 너무 명확하다.
0: 예, 아버지 보고 나가라고 하면 되죠. 그 지금 집이 절 같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1: 진짜 아 나 진짜 근데 난 너무 와닿았어요. 내가 떠나야지.
0: 그렇죠.
1: 이 아빠 명이면 내가 네. 가야지.
0: 주지스님이 명상하겠다는데.
1: 맞아.

0: 맞네 맞네. 예,
1: 어디 동자수님이 지금
0: 저 너무 지금 와닿고 이해가 됐고 납득이 됐어요.
1: 예, 그럼요. 아니 뭐 월세라도 내시면 모르겠는데 맞아. 월세 안 내실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집에서. 예, 근데 저는 사실 명상은 최고의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명상은 네. 저도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가끔 가다가 하는데 네. 진짜 좋아요.
0: 어떤 게 좋죠?
1: 그냥 이 말 그 무의 느낌이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이걸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이게 아니라 네. 그냥 그 느낌
0: 아무 생각도 안 하는
1: 아무 그 없는 그 무의 느낌 있잖아요. 네. 정말 정막의 소리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근데 또 이제 무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무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무를 생각하면 이제 총각김치가 생각나고 아유. 그러다 보면 이제 볶음 비빔밥이 생각나고.
0: 네, 정말 마니악한 주제가 돼버렸습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비비지의 매니악.

0: 비비지의 매니악 듣고 왔고요.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피식대학 정재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남자들의 취미거든요. 계속해서 사연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32번님
1: 532님 저는 남자고요. 제 취미는 아내의 손을 잡고 1시간씩 산책하는 겁니다. 으흠. 요즘 날이 더워졌지만 한 손에 땀이 나면 반대 손으로 다시 아내와 손을 잡아요. 이렇게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유일한 취미이자 행복의 시간입니다. 재영님, 폴님 그렇죠?
0: 이런 사연 들으면 또 몰랑몰랑한데 왜 제 새끼분들 표정이 안 좋으시죠? 오만상을

0: 굳이 네. 이런 사연을 보내지 않고 네. 속으로 좋아하셔도 된다. 왜냐면 이게 취미가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걸 들으시는 그 이 대한민국의 2천만 아내분들께서 네. 어? 오빠는 취미가 이게 아니야? 라는 질문을 역으로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1: 제가 볼 때 두 분이 지금 같이 듣고 계신 거예요.
0: 아...
1: 일부러 원래 같이 듣는 라디오에다가 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겁니다.
0: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점점점점점에 뭐가 글씨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예, 농담이고요.
2: SOS. 예,
0: 행복한 사랑을 네. 하고 계시는군요.
1: 남편분의 뒷번호가 532이다. 네,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0: 너무 좋은 취미고 사실 이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네. 나이가 먹어서 뭔가 내가 진로가 조금 불분명할 때 네. 할 게 생각이 안 날 때 이분 크레인 기사 하면 돼요.
1: 오, 진짜 대박 사건. 괜찮다.
0: 네, 크레인 기사 하면 요즘 크레인 기사님들 엄청 잘 보세요.
1: 아, 진짜 장난 아니래요.
0: 요즘 그 중장비 그 기사 따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0: 여자친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닌데? 근데 계속 여자친구가 바뀌고 생기고 막.
1: 근데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세일즈가 잘 된다? 세일즈가 잘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0: 어? 뭔가요?
1: 아, 저야 모르죠.
2: 아, 몰라요?
1: 아, 전, 아, 저는, 저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저는 모르죠.
0: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친구들은요. 네. 그 확실히 그 좀 맷집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의 맷집.
1: 마음의 맷집. 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0: 아, 그리고 차이는 것도 별로 그 내상을 안 입고. 그래서 계속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대시를 하고 어필을 해서 사귀고.

0: 또 만나는 거죠?
1: 네, 또 만나야죠. 너무 즐거웠고 다음 주에도 토크 광장 아니고 가요 광장으로 아. 찾아뵙겠습니다.
0: 네, 우리 이제 만삭이신 이제 와이프분께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아, 건강하게.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는 재영님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1: 안녕.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폴킴의 가야광장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0: 쪽으로 지체고요. 반포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공항방향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요. 이 사이 한남대교 부근에서는 차선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도 작업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는 성수분기점 쪽입니다. 정릉램프에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종암분기점 그러니까 북부간선도로 진입 구간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향 묵동에서 하월궁 램프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인터넷 라디오 통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끊임없는 optimism, 낙관주의는 능력을 multiplier, 두 배로 증가시켜준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아 망했다 하고 주저앉는 사람과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한 번 더 도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은 다르게 나타나요. 자, 지금부터 저 따라해보세요. 어쩌면 잘 될지도? 주문 걸어놨으니까 저랑 함께 주문 건 분들 모두 모두 잘 될 거예요. 가비의 Super Radio, here we go!

끌어당긴다고 하잖아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좋은 일만 끌어당기자고요. 알겠죠? 여러분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가비리카노 많이 많이 준비.

시면은 여유 있으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저랑 함께 해주세요. 오랜만에 예쁜 날입니다. 오랜만에 뒤에는 현수막이랑요. 저랑 굉장히 싱크로율이 비슷해지는 날이에요. 몇 없어요. 성진모님이요. 와 머리 예쁘시다. 빵생머리 빵땡겨라고 해주셨는데요. 빵생머리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틀린 것 같지도 않네요. 정말 빵의 느낌이 나면서 살짝은 배고파지면서 뭔가 약간 제가 오늘 빵이 땡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미용님이요. 가비님 안녕. 오늘도 우산 없이 가비 흠뻑 맞으며 2시간 고고. 어머나. 2시엔 가비가 내려와. 여기에서 약간 영감 받으셔가지고 오늘도 우산 없이 가비 흠뻑 맞는다라는 멘트 너무 칭찬드릴게요. 당연히 가비리카노 갑니다. 이민영님이요. 가비 점심 먹었어요? 저는 한의원 갔다 와서 방금 된장찌개랑 두부에 밥 먹고 치웠네요. 이젠 2시간 함께 힐링하고 운동 나갈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와우 운동 대단한데요. 운동 화이팅 하시고요. 2시간 저랑 힐링해요. 저는 점심은 안 먹었습니다. 아직 안 먹었는데요.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을게요. 김연수님이요. 가비님 힘든 한 주인데 가비님 말 들으니 힘이 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제 말 듣고 힘이 났다는 말을 듣고 또 저는 힘이 나요. 연수님 힘내세요. 조은지님. 퀸디 오전은 힘든 일의 연속이었지만 가비의 주문처럼 오늘은 왠지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아요. 다음은 근무 시간도 더욱 힘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그럼요. 오전은 힘들었지만 오후도 힘들라는 법 있나요? 없죠 없죠. 만약에 오후도 힘들었잖아요. 그럼 내일도 힘들라는 법 있나요? 없죠 없죠. 저는 가끔 최악의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그래 이것도 지나가겠지 내가 여기서 살겠어 평생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최악의 상황에 계속 여기 갇혀 있겠어 평생 그럴 리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우리

일정 끝내고 급으로 아이들과 야구 직관 다녀왔는데 그 여파가 오늘까지 와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운동 하루 건너뛰었어요. 이젠 하다하다 응원하는 팀도 아닌 타팀 직관까지 보러 갔어요. 피곤해서 지금 사무실인데 눈 감겨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야구 보러 가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응원도 응원이고 야구도 야구인데 그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여유가 있을 때 야구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응원하는 팀을 먼저 만들어야겠어요. 박지은 님이요. 저 여름휴가 검색하는 중인데 라디오 듣는 거랑 짬뽕 되어서 조개구이집에 가리비를 가비로 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은 님 가며 드셨군요. 이 세상의 모든 가짜로 시작하는 글은 이제 가비로 보이실 거예요. 특히 가리비는 그냥 가비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마법을 경험하실 겁니다. 가며들었다. 네, 가비에 스며들었다라는 말이죠. 안직환님, 퀸디, 내일부터 월드컵 시작한다 해서요. 어제 장롱 속에 붉은 악마 티셔츠 꺼내놓고 응원 준비했어요.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요, 내일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오전 11시였죠. 너무너무 기대돼요. 저도 너무 보고 싶은데 내일 촬영이 있어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 붉은 악마 티셔츠. 꺼내야죠. 꺼내야죠. 9002님, 오늘은 목요일. 내일만 일하면 주말 쉴 생각에 기다려집니다. 월요일에 친한 누나 청첩 모임 가요. 사실 나 그 누나한테 호감 있었는데 먼저 가네요. 아무튼 커피 먹고 싶어요. 네, 그 마음은 이제 접으셔야겠네요. 어떡하면 좋아.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저도 이제 주말이면 쉴 생각에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오랜만에 주말에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굉장히 기다려지는 그 토요일 저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2792님, 가비님 오랜만에 수원에 친정집에 아빠 드실 반찬 해드리고 집에 돌아가

진짜 친한 친구나 가족 중에 한 명이 뭐 응원을 시작했다 하면 같이 응원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저 사연 읽어볼게요. 너무 추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김태수님이 점심 먹으러 회사 앞 중국집 왔는데 슈퍼라디오가 나오네요. 안 그래도 팀장님이랑 서먹했는데 라디오가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식사 후 커피 마시고 싶은데 될까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됩니다. 카베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천일오사님,

있지의 모토 듣고 왔습니다. 네, 사연 조금 더 볼게요. 황주민님이 언니 다음 달에 남편이랑 애들이랑 여름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국내 여행지 있나요? 가봤는데 또 가고 싶다 생각이 드는 곳. 아, 많아요. 일단 첫 번째 고성 괜찮습니다. 바다를 좋아하신다면요. 고성이 사람도 많이 없고 먹을 것도 괜찮고 뭐 예쁜 카페도 많고 고성 너무 추천드리고요. 또 제주에 말해 뭐해 제주도죠. 제주도 너무 좋으니까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금선님이 아까 주식 얘기하다가 대호님 많이 힘들어하시던데 라고 해주셨어요. 저 주식 가르쳐주시는 주식 선생님이시거든요. 무슨 소리세요 금선님. 대호님 굉장히 즐거워하고 계세요. 저랑 함께하는 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랑이다. 네, 윤병숙님이요. 어머, 오늘 갑이 미모 무슨 일? 빛이 난다, 빛갑이라고 해주셨어요. 오늘 뒤에 소일거리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치장을, 분칠을 하고 왔습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로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희 2부에서 게스트통의 뉴스통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4: 오늘의 미션 첫 데이트 메뉴가 주제고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첫 데이트에

0: 입니다. 대한민국은 A조로 금요일 오전 11시에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상대는 체코입니다.
1: 금요일 11시면 그 박명수의 라디오쇼 할 시간이네. 오케이. 그러면 축구 보고 딱 스포츠 라디오 들으면 되겠다, 그치? 아, 우리나라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은지 AI적으로다가 약간 분석해가지고 얘기 좀 해줘 봐봐.
0: 네. 제 생각엔 2대 0으로 대한민국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1: 오, 오케이. 아, 근데 잠깐만, 개막식을 한다 그랬는데 왜 나 안 불렀지? 약간 내 스타일, 북중미면 약간 내가 가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잠깐 이상해.
0: 가비님,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축하 무대 해주세요.
1: 여기서? 무대가 어딨는데? 무대가 좀 작은 거 같기도 한데. 나는 큰 무대 체질이야. 암튼 이번엔 내가 패스하지만 다음 월드컵 노려본다. 이제 청취자 소식 좀 전해줄래?
0: 네, 9802님께서 휴대폰 사진 3만 장

0: 하나씩 드립니다.
1: 오케이. 정답 받을 동안 노래 하나 틀어줘 게스통. 라레라 라레라

이경순님이 신청해주신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듣고 왔습니다. 아, 이 계절에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네, 여러분 저희 게스통의 뉴스통 만나봤는데요. 저는 새로

거 해주면은 생각 싹 비워지고 뭔가 집중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함께 할게요. 지금 라디오로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네잎클로버님, 반려견 시베리안 허스키랑 산책이라고 쓰고 3시간째 극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고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너무 더워요. 살려주세요. 라고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여워. 어떡하면 좋아. 3시간이면은 진짜 극기 훈련 그 자체인데요. 와, 아무래도 시베리안 허스키면 에너지가 좋아가지고 좀 에너지를 빼기 위해서 3시간 동안 하시는 거겠죠. 저희 집 강아지도요, 어느 날 체력 좋은 날은 1시간도 그냥 막 산책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고 집에 와서 푹 잡니다. 그때 기분 좋지 않나요? 강아지 산책 확 시키고 집에 들어와서 뭔가 약간 쉴 때 혹은 목욕 후에 딱 쉴 때 아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자거든요. 그때 이제 견주로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입니다. 올리비아 월세님, 가빈님, 저 동생과 냉면 먹었는데요. 냉면 위 계란을 나중에 먹으려 남겨뒀는데요. 동생이 언니 계란 싫어하지? 왜 안 먹어? 하면서 낼름 먹더라고요. 어이없고 화나서 식당에서 소리 지를 뻔했어요. 이거는 손 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올리비아 월스님, 이건 동생이 선을 넘었고, 왜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반숙란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가비의 Super Radio 잠시 후 3부 이렇게 아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러면 2부 끝곡으로 브루노 마스의 Runaway Baby 들을게요. 3부로 먼저 가 있을 테니까요. 안 오시면 안 돼요. 얼른 오세요.

KBS 스크랩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성수대교 지나 3차

0: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 아울렛.
2: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3: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바비의 선택은? 어제 제가 사랑하는 돼지가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돼지 시리즈 하나 더 갈게요. 3, 2, 1, go! 돼지고기, 목살 대 삼겹살. 여러분, 목살 파세요? 삼겹살 파세요? 저는 뭘까요? 저랑 같은 거 고르시는 분에게 커피 상품권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돼지고기 목살이랑 삼겹살 중에 제가 좋아할 것 같은 거 보내주시면 돼요. 가위바위보 아니에요. 알겠죠? 노래 듣고 올게요.

주신 분이 많은데요. 삼겹살 맞춰주신 10분 정영은님, 김민준님, 홍은빈님, 양지희님, 6821님, 9381님, 2083님, 6318님, 7113님,

0: 네.
1: 근황을 이야기를 나누시길래
0: 네네.
1: 어, 좀 얘기 겉돈다 이렇게 듣고 근데... 있었거든요.
0: 정말요?
1: 엄청 친하진 않구나 느끼고 아. 있었거든.
2: 네, 뭐 오늘 저희가
0: 눈치가 더 빨라서
2: 네, 그렇죠, 그렇죠. 네.
1: 맞았구나.
2: 그래서 소란의 괜찮아를 들으면서 왔죠.
1: 아이고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저희 노래를 또 아, 감사합니다.
2: 저를 또 다독이기 위해서 네, 많이 힘을 내고 왔습니다.
0: 김명곤님이요, 소윤님 실시간으로 기 빨리는 거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2: 그게 왜 좋으신 거죠? 김명곤님 그런 심보를 가지시면 안 되죠.
0: 저희가 또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약간 재미를 느끼시나 봐요. 아. 그 부분에서
1: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에이. 풀매를 한 이 사이에 모자를 쓴 아이를 클로즈업을 해놨어. 이상한 그 비율이에요. 지금 에이. 뭔가 이상해. 가운데 껴있어. 이상해.

0: 네. 나한테 관심 꺼줘라는 약간 그런
1: 네네,
0: 느낌인 거잖아요.
1: 네네. 알아서 제가 잘 할게요.
2: 네. 알아서 잘 할게요.
0: 아 너무 좋아요. 아 고영배 씨가 또 음악이 새로 나오신다고 세레모니
2: 맞아요.
0: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진짜 집중할게요.
1: 듣자.
0: 진짜 집중할게요.
1: 말을 듣자 우리 서로.
0: 집중하기.
1: 좋은 토크는 들어야 된댔어.
0: 네, 오케이. 네.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이 코너는요, MBTI E와 I의 시선으로 여러분 고민 상담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두 분이 고민 상담하면 이호선 선생님 부럽지 않은 분들이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영배 씨,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1: 네,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거랑 사진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 사연 소개되는 분들께는 커피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Yes.
0: 네, 그럼 저희는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받는 동안 저희가 이제 E와 I의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상황극을 하나 해볼 건데요. 오늘 영배 씨도 나와주셨고 신곡 세레모니 발표하셨고 또 내일이 월드컵 첫 경기가 있는 날이잖아요.
1: 맞네, 맞네.
0: 그래가지고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는 E와 아이의 상황극을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억지가 있기는 있어요. 네.
2: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0: 뭐 다 똑같이 응원하지 뭐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0: 것 같은데 이제 좋던데? 안 이어질 때 되면 네. 제가 이렇게 딱 한번 이어져. 아,
1: 그리고 진짜. 사실은 뭐라 했지만 애드립도 네. 되게 다 취향이었어요. 그렇지 속으로 그렇지 생각했어 아, 이거지 네. 이러면서 네.
0: 아 너무 좋았어요.
1: 그리고 지금... 서윤 씨가 아이를 연기하는데 부금이 너무 밝아 광광 이러고 있는데 안 어울려.
0: 아니 지금 댓글들도 이상민님 거의 월드컵 중계 수준이다.

0: 한잔할래요.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1: Hi guys, it's Gabby.

0: 오케이, 그러면요. 저희 이번에는 청취자 고민을 좀 들어볼 건데요. 두 분이 이고, 이와 아이고, 또 공교롭게도 F와 T여서요. 아주 치열한 고민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이 왔는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희 영배님이 소개해 주실래요?
1: 5111님. 명품 샵만 가면 왜 이렇게 주눅이 들까요? 분명 돈도 있고 사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그곳만 가면 왠지 어깨가 안 펴져요. 그래서 그냥 항상 나온답니다. 어떻게 하면 명품 샵에서 기 안 죽고 명품을 사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0: 아, 어떠세요? 명품관에서 약간 기 죽으시는지 아닌지.
2: 저는 선물 때문에 한번 산 적이 있는데 그때 목표물을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갔죠.
0: 시간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딱 나는 이것만 원한다. 이거 네네. 있으면 달라 하고 바로 나오셨구나.
2: 그리고 가는 길에 힙합을 좀 들었어요.
0: 플렉싱 하러 가는 길이니까.
2: 뭐 도자켓, 카디비 이쪽으로 쫙 들어주고 이제 갔죠.
0: 그쵸, 그쵸.
1: 아, 몰리고 네. 휘둘리지 않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네.
0: 영배님은 어떠세요?
1: 저는 상상을 좀 많이 하긴 해요.
0: 가는 상상?
1: 네, 막 이제 사실은 저분이 나를 만약에 홀대하더라도 네. 내가 만약에 여기 회장이면 어떡할 거야? 그런 상상하는 거야. 내 그걸 왜 그런 데 가면 네. 나름대로 그냥 깔끔하게 입고 갔는데도 네, 거기 네, 조명이 네. 내 옷이 되게 낡아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 들 때 있거든.
0: 그럴 때 있죠.
1: 너무 낡은 옷 입고 왔나? 이런 생각 들면 아니, 난 사실은 여기 백화점 회장이야. 아들이야.
2: 워낙 또 재벌들이 그렇게 다닌다고 하니까.
0: 그치, 그치.
1: 그런 상상하면서 좀 제 자신을 좀 교란시킨달까? 그럼 괜찮아지던데요?
0: 그럼 두 분이 또 약간 방식이 다르네요. 한 분은 힙합을 듣는다. 네. 한 분은 약간
2: 소설을 쓰시는 것 같아요. 자기 소설이 될 것 같아요.
1: 저 상상 좀 많이. 아니면 이분이 사실 지금 네. 저를 응대해 주시는 종업원 분이 네. 나 알아보셨는데 사실은 속으로 팬인데 프로답게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닐까?
0: 근데 그런 분도 계세요.
1: 그런 생각. 네. 아니더라도 그렇게 네. 생각하면 저도 안녕하세요.
0: 그렇게
1: 한 명의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애티튜드를 할 수 있는 거죠. 상상으로.
0: 저는요 오히려 얼굴이 좀 알려지고 나서요 더 가기가 힘듭니다.
1: 왜?
0: 그 전에는 없어도 그냥
1: 안 사도
0: 괜찮잖아요. 그냥 가서 구경하는 건데 근데 약간 얼굴이 알려지고 남으로
1: 그래?
0: 메이크업이 된 상태로 이제 만약에 제가 백화점을 간다 하면요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1: 아니야. 그럴 때 이렇게 상상하세요.
0: 그쵸? 어떻게?
1: 내가 안 사고 돌아서면 네. 갑이 검소하다고 소문나고 이런 상상.
0: 갑이 미담 검소하다.
1: 미담이 검소한 걸로 나는 거. 그렇게 상상하면 돼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다 사지는 않았지만 뭔가 약간 조금 더 부담이 되는데 이제는 검소한 갑이 벗으로 한번 가볼게요.
1: 그렇지.
0: 네, 오케이. 그러면 저희 그 511님은요 상상하시거나 힙합 들으시거나 둘 중 하나 하시면
1: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0: 약간 아이이고 뭔가 약간 상상 힘들다 하시면 바로 힙합 들으시면
1: 욕 많이 나오는 힙합으로 들으세요. 춤 올라오게.
0: 플렉싱 계속하는 그런 힙합. 네. 네. 그러면 소윤님이 4931님 사연도 읽어주세요.
2: 웬수 팀장님이 점심 같이 먹자고 해서 원래 잡아뒀던 약속도 취소했는데요. 점심시간 1분 전에 팀장님이 상무님과 먹게 됐다면서 저보고 알아서 먹으래요. 겸상 안 하게 되어 좋기는 한데요. 이거 뭐랄까 기분이 살짝 나쁘네요. 팀장님께 복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0: 상무님과 먹게 됐다. 나 지금 더 높은 상사랑 먹게 됐으니까 혼자 먹어라 갑자기.
2: 근데 이거는 복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상무님이 팀장님 1분 전에 약속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미 상무님이 팀장님한테 복수를 해주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팀장님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거기 때문에.
0: 맞네. 네.
1: 이게 좋아서 가신 게 아니잖아요. 팀장님도.
0: 그치. 이렇게 상무님이 불러서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게 복수다. 그 자체가.
1: 이건 뭐.
2: 그 자리가 굉장히 고역이시지 않을까요? 팀장님도.
1: 그리고 나도 팀장님이랑 먹으면 불편할 거였는데 혼자 먹게 된 거에 기쁨에 더 치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근데 약간 기분이 나쁘신가 봐. 뭐야 나랑 같이 먹자더니 나 약간 준비했는데 약간 이런 기분이신 것 같은데 상사한테 눈치 안 채게 뭔가 약간 복수하는 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0: 고 전화도 너무 크게 받아서 사무실이 울릴 정도예요.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실래요?
1: 아, 이거 어떻게 말해?
0: 저는 얘기해요.
1: 어, 진짜?
2: 아, 오늘 과빈이 컨셉이 좀 이렇게 당돌한 여자 컨셉이신 거예요.
0: 저는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요. 살짝 장난치면서 얘기하는 거. 8891님이 뭐 A라고 해요. 그 흔들려 많이 하시는 분이. 그럼 A는 되게 할 말이 많은가 보다.
1: 그렇게.
0: A는 계속 얘기를 하네. A는 굉장히 막 성량이 되게 약간 충청도식으로 살짝
1: 돌려갖고 말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게.
0: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떨까. 근데 작가님이 상사면 어떻게
1: 상사잖아.
0: 할 거냐.
1: 상사잖아.
0: 상사다. 아, 상사예요.
1: 아, 상사라고는 안 하셨네. 만약에 상사면.
0: 상사면 얘기 안 하죠. 불편해지니까.
1: 이게 쉽죠. 말씀하세요. 이런 상황일 때.
2: 에어팟을 저는 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MG 전략으로 가려고요.
0: MG 전략으로. 네네네. 그러면은 소연 씨 여기서 이렇게 에어팟을 끼고 계시면 안 돼요. 이어폰 끼고 계시면 안 되죠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2: 아, 근데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 저는 어차피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돼요.
0: 네네네.
2: 이렇게 말 못 돼요.
1: 이렇게 끼고 있는데 네. 와서 이거 이어폰 빼셔야 돼요 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분 저분 때문에 말 안 하는 저분 때문에
0: 저분 때문에 시끄러워.
1: 이 정도?
0: 그 정도는
1: 최대한 이 정도. 이게 내가 괜히 낀 게 아니고
0: 저분 때문에 전화를 너무 크게
1: 지금 이거 때문에 이렇게
0: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2: 아, 진짜 어렵네요. 진짜 지혜가 부족한 걸 제가 절실히 느끼고
0: 그러니까.
2: 있어요, 지금. 네.
0: 근데 저는 약간 얘기하는 편이라면 또 소윤님은 그냥 이어폰을 끄겠다.
1: 이거 어때요? 누가 전화 온 척해요. 여보세요? 잠깐만 나 나가서 받아야 돼. 아니 누가 지금 통화해가지고
0: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통화해서 잠깐 나가서 받을게 잠깐만 이렇게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2: 휴대폰을 훔치세요. 휴대폰을 훔쳐가지고 어디 숨겨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소윤님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2: 못할 것 같아요.
0: 얘기 말고 다른 방법을 모두 총동원해서
1: 얘기를 너무 못하겠으니까 절도라도
0: 네, 저희 지금 송선홍님이요. 집안 정리 중인데 세 분 때문에 웃느라 진도가 안 나간다. 온 집안 다 어질러놓고 나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너무 재밌는데 저희 노래 한번 듣고 와서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세븐틴의 거침없이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세븐틴의 거침없이 듣고 오셨고요. 이렇게 아이렇게 코미디언 원소윤 그리고 소란의 고영배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민 사연 계속해서 볼게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소윤 씨가 2085님 사연 좀 읽어주세요.
1: 가비 언니, 저희 회사에는 재활용 무인승차 빌런이 있어요. 바로 사장님 남편입니다. 저희는 재활용을 하러 지하로 내려가는데요. 본인 쓰레기를 들고 슬금슬금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카트에 자기 쓰레기만 툭 올려두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복수하는 법 알려주세요.
0: 그리고 소윤 언니 팬이에요. 왜 안 읽어요 여기 뒤에?
2: 어떻게 제보를 읽어요?
0: 아, 소윤 언니 팬이라고 하는데 읽어주셔야죠.
3: 아니. 우리는 안 써있어도 가끔 지연해서 읽는데. 안 읽어버리네.
0: 아니면 추측해. 이 사람 내 팬인가 보다. 추측해.
3: 팬이 확실해 이러던데 안 읽어주네.
0: 재활용 무임승차 너무 싫네요. 일단은
1: 이 사장님 남편의 목덜미를 잡고 같이 쓰레기장에 가세요. 그래서 왜 이러세요 하시면은 본인이 지금 쓰레기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저도 지금 거침 없어졌습니다. 2판 4판이에요.
3: 아이가 진짜 화나면 극단적이에요.
0: 그렇죠.
3: 저질러버려.
0: 목덜미를 잡아버려.
3: 잡아버려. 왜냐하면 당신이 쓰레기니까.
0: 당신 너 쓰레기야.
3: 너 불리할 이렇게. 거야.
0: 그러니까요.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화날 것 같아. 이거 이제 자기가 내려가기 싫으니까.
1: 그러니까.
3: 툭 도는 거야. 가는 김에 가라고.
0: 아, 싫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 사장님 남편이어서 좀 어려운가?
1: 좀 어렵겠죠?
3: 그러게. 그러네요.
0: 난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난 너 왜 자꾸 얘기해 나는?
3: 다 얘기해. 아주 답답한 거 없이 사시는 스타일이야.

0: 말로 해요, 말로 차라리.
1: 웃겨라. 저희 다음 사연도 있는데요. 박미경 님이요. 네. 버스를 탔는데 안쪽 자리 쪽에 앉았는데 저 내린다고 잠시만요 얘기를 못해서 내리는 정거장보다 세 군데 더 지나쳤다는.
2: 와, 이 경우는 굉장히 심한데요. 세 군데.
1: 그 아이는 어렵네요 해주셨는데, 아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벨 누르는 거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하차벨 누르는 거 부끄러워하시는
0: 분들. 특히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좀 이렇게

아침 시간이에요, 여러분. 장유희님이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김경빈님이 가빈님 내일은 옷 가볍게 입고 오세요. 벼멸구님이 크크크 실컷 떠들다 시간 됐다고 내쫓는 듯한 느낌이네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직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약간 내쫓는 느낌이 났어요. 여러분 금요일은요 듣기만 해도 똑똑해지는 코너죠. 아는 것이 힙이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놀러와 주실 거죠. 그럼 오늘 끝곡은 이무진의 청춘 만화 띄워드리면서 저는 가볼게요. 그럼 바이.

0: 입술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3: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2: 세종 기프트
4: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달려온 우리 미라클들, 여러분이 챔피언입니다.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소리 질러. 네,
0: 악을 질렀군요.
1: 그렇습니다.
0: 와우, 질러 줄았더니.
1: 자, 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미라의 콩 게시판에 1등으로 오신 미라클에게 컵 빙수 선물 드릴 텐데, 자, 과연 누가 이 팥빙수의 주인공이 될까요? 방송 끝나고 미라 홈페이지에서 본인 이름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1: 자, 우리는 이쯤에서 미라클한테 선물 드리는 퀴즈, 깔끔한 방송에서 찾아오는 퀴즈 퀴즈! 문제를 잘 듣고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제 시작합니다. 드디어 내일로 다가온 이것! 이것은!
0: 자, 정답!
1: 정답!
0: 월드컵 예선! 체코 예선! 체코, 체코, 체카!
1: 맞습니다. 체코와의 예선전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와 있습니다.
0: 와우.
1: 그래서 내일 체코전이 열리는 시간은요?
0: 접니다. 오전

0: 그러면 이번 월드컵 해설을 맡은 이분, KBS 해설위원은 과연 누구일까요?
1: 자, 보기가 있습니다. 월드컵 KBS 해설위원 1번 꼬리에요.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0: 누구세요?
1: 신문선. 2번 문호영표. 정확히 맞춥니다. 이영표. 누구죠? 3번 차붐이에요. 차.

0: 네, 윤종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 자, 오늘은 깔끔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첫 곡은요, 체리필터의 피아니시모 듣고 왔어요. 자,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 나갔는데요. 자, 이번 KBS 중계 해설위원은 누굽니까? 바로바로
0: 이영표.
1: 이영표입니다.
0: 해설위원입니다.
1: 네. 예. 이번 문어영표, 이영표.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잘 맞추기로 아주 소문이 났죠.
0: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이 내일 오전 11시에 첫 경기가 체코와 함께 합니다.
1: 그 다음 경기는?
0: 자, 체코 옆에 다른 코죠.
1: 예.
0: 멕시코.
1: 멕시코죠. 네. 쌍코죠. 두 번.
0: 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1: 그리고 다음에는요?
0: 남아코. 남아프리코 공화국.
1: 남아프리코 공화국.
0: 예, 예. 그렇습니다.
1: 3코네요, 다.
0: 네. 25일.
1: 오전
0: 목요일이에요?
1: 10시.
0: 예. 네, 오전 10시.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0: 자, 우리 남창희 씨.
1: 네.
0: 남창희 씨는 뭐, 축구 선수 중에
1: 예.
0: 가장 그래도 관심이 가는 선수는 아무래도 누굽니까?
1: 아, 저는 손흥민 선수가
0: 네.
1: 이번이 마지막

0: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근데 제가 이양님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시험만큼은 제가 함부로 얘기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돼. 근데 시험은 제가, 왜냐면 시험은 공부해서 공부한 만큼 나오는 게 시험인데 이거는 운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미스라이드를 들어야 됩니다.
1: 그럼 공부를 안

0: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습니다.
1: 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아무렇지도 않게 헤쳐나가지 않겠죠.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정말 아우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헤쳐나가는 집니다. 그럼요. 특별한 사회도 없이 다른 삶을 살아보자. 살아보고 싶다. 일 잘하는 두 명이 둘이 또 꿍짝이 맞았네.
0: 네. 네.
1: 옆 회사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0: 맞아. 다른 회사를 살아보고 네. 싶다면 라고를 다른 삶으로 그럼, 네. 살짝 바꿀 수도 있어요.
1: 네. 그렇지만은 운명이란 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0: 이런 분들에게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스터라디오 예. 들으면요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미스터라디오 들으면서 스트레스 날리시고 일 헤쳐나가시면 됩니다.
1: 위기는 됩니다. 또 기회니까요.
0: 그렇죠. 네,
1: 또 본인의 시간으로 잘 만들어 보시고 네. 절대 쉽사리 그것이 메꿔지진 않는다. 예. 와 진짜 이건 와우 이거 훨씬 이거 이상으로 열받아야 예. 겨우 메꿔지는 걸 거예요.
0: 위기를 네. 거꾸로 해보십시오. 뭡니까?
1: 기위.
0: 기위. 기위가 예. 뭡니까?

0: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1: 네, 자 계속해서 우리 8738님 생일이라 엄마랑 형에게 일주일 전부터 해물탕 먹고 싶다, 갈비찜 먹고 싶다 문자를 보냈는데 여태 답장이 없습니다.
0: 생일인데요.
1: 예, 서러워서 알바 끝나고 한강에 혼자 앉아 있어요. 형들 사는 게 원래 이런 건가요?
0: 소주 한 잔 들어가는 멘트 하셨군. 아... 사는 게 원래 이런 건가요?
1: 근데 원래 사는 게 그런 거예요. 혼자죠 뭐. 우리 8738님. 저는요 생일이면 예, 혼자 살 때도요 생일이라 그러면 그냥 혼자 있었어요. 일부러 더. 엄마가 와서 밥 먹어라 그러는데 아우 귀찮아 나중에 갈게 뭐 엄마 밥을 차려 그냥 나중에 같이 밥 먹어요 나가서 먹어요 이러고서는 나중에 시간 편할 때 이렇게 보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뭐 생일날이라고 해서 꼭 뭐 대단하게 뭐 할 필요도 없고 저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욕도 즐겨 듣는 박명수의 레드쇼
3: 죄송합니다
4: 박명수의 레디오쇼 출발!
3: 다시 갈게요.
4: 신동!
2: 리옥도 즐겨듣는 박명수의 레디오쇼
4: 출발!
3: 그렇지! 재미있지 않으면 저 취급을 안 합니다. 박명수의 레디오쇼!
5: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6: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건 좀 그렇지.
5: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6: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아, 그래도 커피의 아버지는 나지.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분노가 콸콸콸.
1: 분노킹 레전드 오브 레전드 소개 선물을 받는 퀴즈라니.
0: 퀴즈를 풀고 정답 보내주신 네.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저희가 소프트 아이스크림 선물 갑니다. 퀴즈 고고. 자, 오늘 분노의 사연을 주신 분은요, 사무실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잡다한 업무들이 열심히 해도 정말 티가 안 납니다. 게다가 어쩌다 한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클을 거는 진상 상사가 나타나서 아우 막내를 힘들게 하는데요. 사무실 막내의 스트레스 버튼, 이 막내한테 매번 태클을 거는 진상 상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윤과장, 2번 윤부장, 3번 윤사장, 4번 윤회장.
1: 정답. 자, 정답 예. 보내실 거. 자,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그날의 분노 속으로 고!

0: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2: 아니 근데 아 진짜 그 말 좀 하지.

0: 그리고 서랍 그 안에 더 있어요. 혹서랍 열어보셨어요? 거기 녹차 있어요.
1: 혹서랍 열어보세요? 거기 녹차 있어요. 가 대관제 무슨 말이야 진짜. 염염 정말 네가 그거 정리하는 담당이면 담당이 제자리에 세팅을 해야지. 내가 탕비실 담당이야? 내가 담당이야? 내가 막 내 맘대로 꺼내면 그럼 되겠어? 네 건데?
0: 아니 그 정도는 하셔도 돼요. 서랍에서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뭐.
1: 이 사람이 말이 자꾸 되게 앞서네. 하던 사람이 해야지. 네가 바로 진짜 네 손으로 꺼내서 세팅해. 지금 바로 뭘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지 너한테 해갖고 서로 언짢아져야 해?
0: 결국 하던 일을 멈추고 이쁘게 꺼내서 세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윤 과장님이 또 옆부서에 갔다 오시더니 제자리로 달려오셔서는
1: 똑똑똑똑똑똑 님 회사에는 아주 네가 아주 키보드 워리어 또 바쁜 척 또
0: 네? 여보세요? 네?
1: 뭘 여보세요?
0: 아니
1: 전화 받는 척까지.
0: 아니 뭐 저 부르셨어요?
1: 지금 옆에 와서 계속 똑똑 하고 있잖아.
0: 아 지금 여기 지금 작업하느라 몰랐네요.
1: 아이고 뭐 계속 그걸 아 됐어 너는 척 보면 모르냐? 어? 지금 네? 뭐 하고 있었는데?
0: 아니 부장님이 서류 빨리 정리해달라고 하셔서.
1: 야 부장 지금 너한테 일 시켜놓고 사우나 갔는데 올리면 한참 멀었거든? 퇴근할 때 들어올 텐데 천천히 해도 돼. 듣기 싫으니까 그러고 있어. 아니 그건 그렇고 내가 옆부서에 놀러갔는데 거긴 탕비실에 티라미슈 라떼도 있고 디카페인 블랙커피도 있고 커피의 종류가 엄청 많았다. 커피 연구소인 줄 알았네? 우리는 왜 그렇게 커피 녹차 이렇게만 있는 거야? 다방이에요? 우리랑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
0: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장볼 때 참고할게요. 메모해 놓을게요. 티라미슈 라떼 디카페인 커피.
1: 아 정말 사람이 촌스러워서 취향도 촌스러운 거지. 그런 거 물건 하나 고른 데서도 차이가 딱 나는데 정말 우리 팀에도 좀 고급진 걸로 채워놓고 좀 어? 팀 좀 수준 높게 좀 해주지. 아우 담당자 센스가 다 보인다 다 보여. 이런 거 보면 우리 부서 탕비실은 자기가 센스를 더 발휘해야 될 것 같아. 센스를 좀 장착해.
0: 아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좋은 말로 사달라고 하면 될걸. 저렇게 비과의 정신이 직성이 풀릴까요?

0: 자, 분노킹 레전드 오브 레전드 속에 선물 받는 퀴즈.
1: 자, 분노에 이어서 노래는요,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듣고 왔습니다. 자, 퀴즈 정답은 바로 1번 윤과장이었죠.
0: 네, 윤과장.
1: 네,
0: 아, 열받게 했군요.
1: 너무너무 열받습니다. 다시 들어도 너무너무 열받는 일이고요. 정말
2: 얌치.
1: 네, 좀 그 융통성은 본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자, 여러분들 선물 받으실 분은 방송이 끝나고 홈페이지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고요. 분노가 지금 넘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사연을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0: 네.
1: 익명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미라 홈페이지 가셔서 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문자는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0: 분노 정도는 예. 문자보다도 좀 예. 천천히 정리하셔갖고
1: 네.
0: 사연 게시판에 좀 쫙 장문으로 보내주시면 네. 제가 잘 꾸미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잘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는 레드벨벳의 노래 사이코 이양고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힘을 내어 미라클로 돌아옵니다.

4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외에도 한쪽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진기가 주목받죠.

0: 이요?
1: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0: 가산 디지털 단지
2: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1: 마리오.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3부가 시작됐고요.
1: 3부 첫 곡으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한영화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왔고, 첫 곡 제목 그리고 재미난 오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0: 네네.
1: 바나우의 초콜릿 받으실 분 명단은요 미스터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꼭 확인해 보세요.
0: 네, 그리고 미라클을 위한 컬처 기프트 문화 선물 여러분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작품 토이스토리 5 관람권을 드리겠습니다. 극장

0: 많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사랑은

0: 오미완? 오미완이 뭔지 모르신다고요?
1: 매일 오후 4시 오늘도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완료.
0: 여러분 오늘도 미라 완료.
1: 오미완 하세요.

0: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0: 에브리바디 액션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1: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0: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1: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0: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1: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0: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에서 120시간 달인 흑삼고,
1: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 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0: 연예인 중 가장 공무원 같은 개그맨, 개그맨 중에 가장 경찰 같은 연예인, 충청도 개그인간 문화재, 지금은 현민 이의 시대. 현민이의 시대, 조현민이의 시대가 맞습니까?
1: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0: 나도 그런 것 같아요.
1: 배가 고파요. 네네네. 충청 남도 홍성군 홍보대사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조현민 씨.
2: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죠?
1: 뭐 있겠습니까? 만사가 뭐 무사?
0: 네. 만사 무사.
1: 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2: 네, 네, 우리 뭐 조현민 씨는 네. 제가 보기에도
1: 별탈 없이
2: 뭐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2: 본인 일만 묵묵하게 하시고
0: 남창희 예. 성향이죠.
2: 예, 그렇기 예. 때문에
1: 뭐 살짝 제주도 갔다 왔는데
2: 아 제주도 갔다 왔어요.
1: 아 근데 그 가서 아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0: 예, 네,
1: 제 친구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고등학교 네, 친구들
0: 와우.
1: 나이 47 먹고
2: 네.
1: 자기들끼리 욕하고 싸웠어.
0: 아,
1: 아이고. 너 술 취했어 이 말 한마디에
2: 아이고
1: 내가 왜 취해 제주도 한 번에서 사투리로 싸웠습니다.
0: 야
1: 아이고야 저한테는 큰 일이었습니다.
0: 취했네.
1: 야구 보다가
2: 네
1: 아, 또
0: 야구
1: 아, 형사일 출봉 앞에 가서 그걸 안 보고 야구를
0: 아이고
1: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2: 고생 많으셨네요.
1: 그런 게 있었습니다.
2: 그래요 별일 많으셨네요.
1: 네
2: 자 우리 꼭

0: 회장님이 현민 씨 앞으로 아이디어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네. 현민 씨가 조현민 캠프를 열고 배움이 필요한 분들 초청해서 남편분들 특별 훈련 좀 시켜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요즘 뭐 유재석 캠프 네네. 이런 프로그램들도 생겨서 네. 지금 뭐 방영이 되고 있는데,
1: 맞아요.
0: 우리 조현민 씨 조현민 캠프를 해서 유부남들을 모아가지고.
1: 남창 씨도 예. 좀 그러네요.
0: 왜요?
1: 앞에 유재석 캠프를 깔고 조현민 캠프를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0: 뭐 누구 캠프를 얘기합니까? 없는데요 지금.
2: 해병대 캠프나 아, 뭐 예. 캠프 있나요? 뭐
1: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라도
2: 힐링 캠프도 아 그래도 세다. 예. 아무튼 뭐 예. 말씀은 고맙긴 하나 저도 사람인지라 남자 셋이 보이면 와이프 욕하느라 바빠.

0: 12제자를 모아가지고 형이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아내 잘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네. 또 아내를 또 이렇게 또 뒷담화하는 시간도 좀 갖고 여러 가지 또 있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거 공연 아닌 공연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1: 1교시는 예. 집안일. 예. 뭐 집안일 뭐 어떻게 하자. 예. 2교시는 이제 뭐 빨래 개는 법. 예. 이게 또 빨래 또 종류별로 또
0: 아, 그럼요. 네.
2: 3교시도 빨래 개는 개는
0: 4교시는 살림 얘기 많은 거네요. 깨끗하게 하는 방법 뭐
1: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 4, 5교시 때는 예. 확실히 그 시댁 처가 대처법이나 뭐 5교시쯤에는 이제 기념일 뭐 넘길 건지 뭐 미리 준비할 건지 네. 아, 할 게 너무 많다.
0: 안 야, 한다면서요.
2: 안 네. 한다더니 무슨 점심 시간을 넘겨버린다고. 5교시면은
1: 점심은 또 그때 맞춰서
0: 아니.

0: 수요가 있어요.
1: 넘쳐납니다.
0: 예, 수요가 있으니까 네. 펜션 하나 빌려가지고 1박에 캠프 한번 합시다.
1: 그 대신에 게임기 예. 하나만 넣어주시면 예. 저희가 그걸로 이제 스트레스 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해볼게요. 영화계 최수종, 가요계에 션이 있다면 개그계엔 조현민이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남편상 현자 조현민이 여러분의 고민에 현답을 내려드립니다. 현민 현답! 자, 듣고 계신 유부 미라클들 현답이 필요한 고민사항 있으신 보내주시고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보내드립니다. 문자 네.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현민 씨에게 도착한 사연은요?
1: 아이디가 제가 리스펙하는 그분의 아이디네요. 안, 투,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남편이요. 뭐라든 한 박자씩 느려요. 행동도 느리고 반응도 느립니다. 제가 뭘 힘들게 옮기고 있으면 멀뚱멀뚱 쳐다만 보다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야 그때 어기적거리면서 옵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여보 우리 나가서 커피나 한잔 마실까 했더니 아 좋지 하고 누워만 있더라고요. 제가 외출복 차림으로 기다리는 걸 보고선 그제야 놀라서 준비를 하는 거 있죠.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나무늘보랑 다니는 것 같아요. 눈치 빠른 남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눈치. 요거 글쎄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눈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 30% 세 번 중에 한 번은 네. 일부러 그러는
0: 일부러
1: 두 번이야 눈치 없다고 치더라도 세 번 중에 한 번은 이제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야 가지 네. 뭐 아니면 또 아예 안 나갈 수 있었는데 예, 나가네 약간 세 번 그런 게 있을 거고요. 나머지 두 번은 뭐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무조건 이 남편은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0: 엄청 빨리 해요.
1: 먼저 가 있지?
0: 아, 먼저 가 있죠.
1: 이틀 전부터 예.
0: 자기 좋아하는 거 한다고 해봐. 벌써 가 있지.
1: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와이프분께서. 예.
0: 그럼 다.
2: 그래도 너 저는 뭐 이 글 중에 예. 그제야 놀라서 준비를 한다라는 것에 그래도 저는 그 가능성이 있고 사람이 좋아 보인다.
1: 네, 네.
2: 이게 놀라서 준비 안 한 사람이 있거든요.
1: 놀라고.
2: 네.
1: 안심시키고 시간을 그렇죠. 좀 더 벌고.
2: 놀라지도 않고 아이 이러고 나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1: 그래. 있어요. 기분 싹 잡히게. 네,
2: 근데 놀라서 준비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위축은 좀 돼 있는 분이네.
0: 뭐 나쁜 사람은 아니다. 뭐 네. 이렇게 네.
2: 위축이 좀 돼 있는 분이다. 예. 예.
1: 근데 이제 그래도 근데 이제 우리 한 박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원하는 대로 끌려는 오시잖아요. 이것조차 안 끌려오시는 남편분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진짜 유정수 씨 말대로 희망은 보입니다. 네.
0: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 조현민 씨께서 또 이렇게 좋은 현답 내려주셨고 자, 저희는 이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만나봅니다. 김조한의 노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함께 들을게요.

0: 자,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자, 조현민의 현민 현답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혹시 사연이 있습니까?
1: 네, 사연 몇 개 있는데요.
0: 아, 거기도 사연이 그래도 몇 개 쌓여요?
1: 네. 저희 인기 코너입니다.
0: 진짜 미라팡팡을 정리하던가 해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2: 문자가 많이 와요.
1: 네네. 4181님께서 여행을 가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 혼자 준비를 합니다. 식당 갈 곳, 놀 만한 곳 다 찾아보며 계획도 제가 짜고 짐도 제가 싸고 운전도 제가 하는데 남편의 태도가 너무 열이 받습니다. 어디 맛집에 간다고 하면 아예 얼마나 맛있는지 보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아유. 이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번에 대판 싸우고 왔어요. 유바, 이거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말 아닌가요? 남편은 그냥 한 말이래요.
0: 아유, 잘 모르겠네.
1: 멜
0: 모르시나?
1: 여행 야호 이래도 부족할 판에.
2: 예.
1: 아이고야 맛집 야호인데 아니 근데 이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정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0: 자, 여러분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느낌 물씬나는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총! 청!
1: 수사가 필요한 사연, 개찰에 도움이 필요한 사연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개찰 조현민이 다각도에서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0: 문자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아메리카노와 도넛 세트 보내드립니다.
1: 네. 맛있겠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사건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0: 사건 번호 4903입니다. 남편의 습관 때문에 너무 고민입니다. 제가 해준 음식은 안 먹고 굶다가 밤에 꼭 편의점을 가거든요. 편의점을 갈 바엔 차라리 저녁을 제때 시켜 먹든가 사 먹기라도 하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계속 미루다가 결국 편의점을 갑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1: 이야, 이거 뭐 통금 걸어야겠네.
2: 이게 걸어야 돼. 근데
1: 통금 걸어야 돼.
0: 급할 때 요즘 뭐 편의점에 뭐 예. 여러 음식이 좋게 나오긴 하지만 그 편의점의 음식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끼니 때를 놓치고 나중에 꼭 그렇게 밤에 그래. 드신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네,
1: 밥 다 네. 해줘도 네. 밥 안 먹고
0: 네. 있는 밥 먹고
1: 사 먹으래도 안 사 먹고 하다 꼭 밤에 꼭 늦은 시간에 그렇게 네. 야식으로 안 좋을 시간에 그렇게 먹고.
0: 맞아요. 그 예. 가끔 이제 저희 와이프도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굶다가 햄버거를
1: 예.
0: 드시면서 제로콜라로 아, 만족하시거든요.
1: 아, 그럼 제로콜라면 뭐 다행이네요. 예.
2: 그 사공사님은 몸이 제 몸입니까? 좀 스타일이?
0: 왜요?
2: 몸이 제 몸이라면 네. 습관적인 네. 겁니다. 그 조현미 씨 아내분은 네. 요즘 몸이 제 스타일이신가요?
0: 최근에
2: 근육량이 좀 많이 늘으신.

0: 그럼 이미 네.
1: 이미 화가 좀 나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있는 반찬으로 먹자 하니까 그 말이 더 거슬리지 않았을까?
2: 네. 아 맞죠. 이제 있는 반찬 뭐 아, 네. 예를 들면 지금 치킨 맛이 너무 땡기는 거야. 그런데 자꾸 된장찌개 먹자 그러면 네. 그건 좀 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식할 때 외식하자는 얘기 자체가 좀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포인트가 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건데 갑자기 있는 반찬 먹자 그러니까.
0: 아니 근데 이걸 보세요. 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네. 맞벌이 부부인데 집안일은 아내가 다 하긴 하거든요.
2: 창희 씨. 예. 하지만 수사 반장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사연 보내주신 분 위주로. 저도 바른 말 왜 못 하겠습니까?
0: 아니요. 저는 이거는 아니에요. 박민수 씨도 이거는 혼나야 돼요. 이건 미라클이라도 혼나야 됩니다. 아주 큰일 날 일입니다.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내가 일을 다 하는데 맞벌인데 어? 뭐 주말 뭐 있는 반찬. 저 같아도 화납니다.
2: 근데 맞긴 합니다. 이게 또 맞벌이시잖아요. 서로 다 힘들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음식까지 해주죠. 물론 뭐 민수 씨께서도 다른 집안이 다른 거 뭐 떠 앉으시겠죠. 떠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음식 같은 거는 중간에 기분 전환할 때 좋으니까 그냥 한 번씩 시켜서 드시는 게 어떨까.
0: 아, 시켜 먹고.
1: 오늘 창의식. 아니, 그 아내분들 편을 많이 드시네요.
0: 아니, 그렇죠.

0: 이렇게 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나는 뭐 아예 반대? 반대로 해야지 뭐. 나 살 빼야겠지. 뭘 뺄 데가 어딨어. 됐어. 몸상해.
1: 그렇죠.
2: 그게 그래. 맞죠. 일단은. 근데 나중에 뭐 당신 때문에 나 쪘어 해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최적으로 싸우는 거고 이제 거기다 대고 그럼 빼라. 여기 시작하면 이제 빼고 나서도 혼이 나요.
0: 그렇죠.
2: 야, 뺐더니 어떠냐. 어?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되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고 나서 다음을 도모하시는 게 맞습니다. 살 빼겠지. 아니 괜찮은데 귀여운데.
0: 뭐요? 뭐라 그런 거야?
1: 귀여운데 귀여운데.
0: 아니 보기 좋은데 왜 보기 좋아? 보기 좋아. 그 톤으로 가는 거예요?
2: 에? 아니 괜찮은데 귀여운데?
0: 나 살 빼야겠지.
2: 그렇게? 예. 그거는
0: 걸리면 더 놀리는 거죠.
2: 경매 하나 본데.
1: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냥 대충 슥 네. 넘어가야지.
2: 아, 아니, 귀여운데 왜?
1: 어, 괜찮아. 긍정적인 단어로 대충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 아, 그럼요. 예. 귀여운데 왜? 또는 뭐 이제 빼 정말 빼야 되겠다 싶으면 아, 난 너무 귀여워서 좋은데 뭐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응원할게. 뭐
1: 살 빼야겠지라고 말할 때는

0: 그러니까 슬쩍 명분 만들어서 나갔다 와서 단관겜 치고 그런 사이에 이제 자기 또 장모님한테 뭐 아이 맡기는 것보다 본인 부모님한테 맡기기가 본인도 편하죠. 이거는 이제 그 장모님한테 맡기는 우리 와이프도 마음이 더 편하긴 한 거니까.
1: 그래요.
0: 그런 복합적인 걸로 해서 명분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남편 보면서.
1: 네.
2: 그러니까 뭐 저 케어를 맡기려고 데려가는 거다.
0: 이거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예. 자기 편하려고.
3: 그러니까
0: 다른 게 없습니다.
3: 예. 좀 남편분이 좀 각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3: 예.
0: 이런 마음이라는 거 한 90은 그러지
3: 예.
0: 않을까.
3: 제가 봐도 그래요. 예. 자 조현미 씨 네.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0: 나 해명할 기회도 없이.
3: 아니요 아니요. 뭘 무슨 해명을 해요. 맞는 말만 하셨는데 무슨 해명을 합니까. 예. 조현미 씨 이제 조심히 가시면서 네. 네. 우리는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 이 노래 함께 들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2: 잘 가.

KBS 쿨 FM 57번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속 곳곳에 돌발 구간 자리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요. 그 사이 양화대교 2차로에 추돌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울산 쪽으로는 영동대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청담대교부터 여파받습니다. 이후 반포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에서 송내까지 한 흐름에 답답하고요. 반대 일산 쪽도 수암터널에서 시흥휴게소까지 또 안현부터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마도에서 송산포도휴게소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KBS 그래프M 57번 교통정보 서부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6: 세종 기프트.
8: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머리 스타일을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 온통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머리 모양에만 눈길이 가고, 가방을 하나 장만해볼까 마음먹으면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 가방만 보이잖아요. 잘 몰랐을 땐 다 그게 그거 같았는데 한번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다양한지 비로소 알게 되고, 관심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는 폭도 인생의 즐거움도 달라집니다. 6월 11일 목요일, 지금 여러분의 눈길을 끄는 건 뭔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Feel it 너야 비였어요. 6월 11일 목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첫 곡이요. 저도 꽃 쪽에서 일한 지 4년 차인데 일하면 일할수록 꽃 종류도 다양하고 새롭게 알게 되는 식물도 많아지고 그렇더군요. 임정현 씨. 다행히 4년 차지만 여전히 꽃과 식물이 사랑스러운 꽃순입니다. 아, 이제 좀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4년 차라고 하셔서 그런지 말이죠. 임정현 씨 이어서 4956. 저는 지금 여름 원피스에 그렇게 눈길이 가요. 혹독하게 살 빼고 나니 계절마다 옷을 사고 싶은데요. 한 번도 여름에 원피스를 안 입어봐서 요즘 원피스

0: 사연 소개해드린 분들에게는 딱딱 맞춤으로 선물을 챙겨보겠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국토교통기술대전 코끼리 베이글 유동골뱅이 제공입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김효정 씨, 엄마가 관객으로 앉아 있는데 아들이 밴드 머스킨 공연을 하면 서로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만 보이네. 아, 엄마가 오셨구나. 아, 좋은 시간이길 바랍니다.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Fly Again 별이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저녁 6시 퇴근길 친구가 자기 집에 들르래서 갔더니 열무김치에 진미채 반찬 산딸기까지 한가득 줬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친구밖에 없네요. 사모사모. 와, 이건 정말 친구 사이보다 왜 언니 있잖아요. 응? 친정언니나 언니, 친언니. 친언니 정도 돼야 야 반찬 해주고 이건 진짜 부럽습니다. 이런 친구가 가까이 있다는 거. 야, 왜냐면 6시 퇴근길인데 지금 6시 20분인데 벌써 이걸 받으신 거거든요. 되게 가까운 데 사시는 거죠. 게다가 친구분이 산딸기까지 야무지게. 아유, 맞아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3535 이분 말대로 마음이 힘들 때

이라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양국이 이틀 연속 무력 충돌했습니다. 종전 협상은 또 불확실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대학 입학 후 들어갔던 영화 동아리. 그냥 친구 따라 갔던 거라 시큰둥했는데 동아리방 문을 열고 한 선배가 들어온 순간 나를 여기로 끌고 온 친구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어졌다. 웃음이 근사했던 그에게 첫눈에 반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동아리 모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1: 너도 그 영화 좋아해?
0: 어? 네네네 완전 좋아요 완전.
1: 야, 너 영화 좀 볼 줄 아는구나.
0: 나는 열심히 그의 취향을 파악한 다음 그와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덕분일까 우리는 빠르게 친해졌다. 하지만 고백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인기가 많았다.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이런 선후배 사이마저 되지 못할까 겁났다. 그는 내가 주저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연애를 했고 연애가 끝날 때마다 취해서 하소연을 했다.
1: 너는 사랑 같은 거 믿지 마라.
0: 또 헤어졌어? 사랑 같은 거 믿지 말라면서. 자기는 잘만 하네 뭐. 겉으론 툴툴댔던 나는 사실 마음이 아팠지만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며 우선 이거면 된다고 스스로 다독였다. 연애 같은 건 얼마든지 해도 좋으니 선배의 마지막은 나였으면 좋겠다고 남몰래 기도했다. 하지만 인생이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돼서도 우리 사이는 변함이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소식이 찾아왔다. 무덥던 여름 어느 카페에서 만난 그는 설렘 가득한 얼굴로 한 여자를 소개했다.
2: 나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다. 결혼까지 아주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지선이 너한테 제일 먼저 정식으로 소개해주고 싶었어.
0: 진짜? 와 축하해 선배. 진짜 사랑이라고? 결혼이라고? 그의 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그동안 하고는 확실히 달랐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표정. 상상하고 싶지 않은 미래가 눈앞에 펼쳐졌고 외면하고만 싶었다. 무슨 정신으로 앉아있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횡설수설하다가 몸이 좋지 않단 핑계로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왔다. 알고 있었다. 오랜 세월을 곁에 있어놓고도 용기를 내지 못한 나는 그를 욕심낼 자격이 없단 걸. 그래도 그가 야속했다. 그의 행복에 내 자리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를 가져본 적도 없으면서 영영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웠다. 이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수천 번도 넘게 만약에 되뇌면서 뜬 눈으로 지새웠던 밤을

떠올린다. 만약에 모든 걸 걸고 고백했더라면 기회라도 있었을까? 어쩜 우린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까?

0: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이소라.
1: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아, 그러니 빨리 고백이라도 해보시지.
0: 장은숙 씨가 뭐 안타까워하셨고요. 정경희 씨, 만약에는 아무 소용이

그 정도면 첫눈에 반한다 100% 아닐까요? 와 진짜 아름답더군요. 송홍윤 씨.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사연 끝이 궁금해서 차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그 남자 결혼 준비하다가 헤어지고 지선 씨한테 온 거죠?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네. 그렇죠?

서인영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 사랑하기 좋은 날. 누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2079. 인정받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좋은 조건 스카우트 제의받아 새 회사로 옮겼는데요. 2주 만에 그만두고 본가로 가고 있어요. 제시했던 조건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화가 나고 눈물이 나네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대요. 제시했던 조건을 안 지키면 진짜 맞아요. 일할 수가 없죠. 아유, 근데요 너무 잘 됐어요. 2주 만에 그걸 다 파악하고 그만두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다려보라고 기다려보라고 해서 한 두 달, 한 2년 막 그렇게 가봐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진짜 이분이 2079 분명히 일을 잘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직장 인정받고 잘 다니고 있었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조금 쉬면서 아마 내 능력도 인정해주고 제시한 조건 그대로 이행해주는 그런 새 직장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마음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스트레스.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KBS 쿨FM 57번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사고가 더해지면서 정체 굳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재에서 용인까지 밀리고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동수원 2차로에 있는 사고 여파입니다. 이후 둔대 분기점부터 정체고요.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망향휴게소에서 문덕까지 정체가 극심한데요. 추돌사고를 처리하면서 3개 차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경계권에서는 안성분기점과 또 기흥부터 밀리고 양재부터도 속도 내려갑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월 나들목에 사고 나서 1차로 통행 어렵고 일대에 짧게 밀리고요. 이어서 신월 여의지하도로 인천 쪽으로 여의분기점 지나 1차로에 추돌사고 처리하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

데이브레이크 팝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목요일 생방송 3부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어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영어 보기 좋은 날 함께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영어 퀴즈.

0: 네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화면,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사운드,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 상영관 속 에너지는 어마어마해집니다. 수십 명의 관객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스크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강렬한 몰입의 세계로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보기 좋은 날.

0: 소개해드렸던 그 영화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가 좋아의 후유증이.
1: 아.
0: 와, 진짜 사람들 진짜. 네. 네.
1: 와일드 싱.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거죠?
1: 네, 뭐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도 흥행을 잘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0: 네, 군체도 네. 그렇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화들이 흥행 잘 된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1: 네, 요즘은 참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0: 네.
1: 영화를 그냥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즐거운 시기입니다.
0: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도 사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작품이죠.
1: 그렇죠. 굉장히 즐거운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무섭기도 한 그런 네. 영화인데요. 이거는 좀

0: 데뷔를 했습니다.
1: 와,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천재 소리 듣는 분들이 영화계도 좀 계시는데 네. 이분도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분이 데뷔를 하셨고요. 이 거기에 이거를 제작한 곳이 A24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전이라든지 미드소마 같은

0: 를 만들어도 되고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집단 창작이다 보니까 공포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번 작품은 바로 그런 인터넷 괴담이었고 괴담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사실 게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클립 현상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속의 캐릭터가 밖에 있는 벽이나 건물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을 때 많이 일어났던 일종의 에러, 버그 이런 거였는데요.
1: 아, 네네네.
0: 그랬는데 그게 현실에서도 일어나면 어떨까? 현실에 우리가 벽을 쑥 하고 통과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될까? 사실 게임에서는 그게 유저들이 갈 수 없는 공간. 그냥 만들어 놓은 이상한 공간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괴하고 스산한 느낌이 들거든요. 현실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클립 현상을 바탕으로 이제 백룸이라고 하는 정말 사무실처럼 된 노란 벽지가 있고 카펫이 깔린 그런 무한히 이어지는 사무실로 가게 된다. 이게 이제 이 괴담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신 방에 어느 벽을 이렇게 만지니

자, 영화 보실 수 있도록 영화표 한 장과 팝콘 세트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쿠폰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하시겠어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듭니다. 정답은 코너 끝나기 직전에 발표하겠습니다. 노래 먼저 듣겠습니다. 커티스 레드 레드.

0: 소름돋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거죠. 그렇죠. 맥락 없는 상황에 공포, 그런 네. 상황에 찾아오는 공포. 저희 일단 배우들이 아주 뛰어난 배우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작품에.
1: 네, 그렇습니다. 배우들이 아주 엄청난 배우들인데 일단은 주인공부터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작품으로는 아무래도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했었고 그리고 노예 12년이라는 네네. 작품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까지 됐었던 트위틀 에지오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이제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배우는 레나트 레인스베라는 배우인데 이분은 2021년에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아주 문제작이라고 할까요? 화제작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정말 명배우, 좋은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배우가 중심이 되는 영화이기도 하죠. 네,
0: 노르웨이 배우인데도 이제 전 세계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분이죠.
1: 네,
0: 레나트 레인스베. 예. 네. 이 두 사람도 뛰어나고 감독도 뛰어나니까 작품이 나쁠 수가 없죠.
1: 네, 작품은 나쁠 수가 없고 저도 보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봤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어요.
0: 영화를 많이 본 분일수록 더 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영화에서 보지 못한 것들 계속 나오거든요.
1: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싶은 그러니까 장면들도 있고.
0: 이 기발한 상상력의 원천은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이게 사실은 익숙한 장면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객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작품은 마치 사람들이 제 발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영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0: 네, 그래도 줄거리를 좀 말씀드려야겠죠?
1: 네, 일단 주인공은 클락이라고 흑인 남성인데요. 그 망해가는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구점 자체도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 아내하고도 이별한 상태여서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집이 없는 상태죠.
0: 그러니까 본인 표현으로는 아내한테 쫓겨났다 뭐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해요.
1: 그래서 자기 가구점에서 잘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침대도 많고 이러니까 매일매일 일하고 광고도 찍고 TV에 광고도 내보내는데 장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 전에 술 한잔 하면서 TV 보는 게 낙이었는데
0: 왜 우리도 이렇게 근교로 가면 대형 가구 그 할인 매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1: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전기가 꺼지는 것 같고
0: 그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1: 그리고 형광등이 막 깜빡깜빡깜빡하고 그래서 전기 기술자를 불렀는데 그 사람도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0: 그리고 뭔가 여기에 달려있지 말아야 할 스위치 같은 게 두 개가 달려있고
1: 달려있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밤에 그 가구점의 벽을 이렇게 봤는데

0: 왜곡돼서 복사되어 있는 것 같은 어떤 기묘한, 기괴한 이런 것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1: 라이너님은 강추 아니면 비추 어느 쪽입니까?
0: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뭔가 지금 날씨도 더워지고 있는데 뭔가 서늘하게 두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아, 요즘 시대에 나오는 인터넷 괴담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케인 파슨스 감독의 영화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바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무서운 신인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 시간 내서 볼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이 영화 미국에서도 흥행한 것 같더라고요. 박스 오피스 1위도 했다는 거 본 것 같아요. 김정은 씨가.
0: 그렇습니다. 그러셨습니다. A24 역사상 최대 오프닝을 기록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1: 네, 자 그럼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네, 공간을 뜻하는 방이 아닌 것을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먹방이었습니다.

0: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로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대한민국이 무조건 압승할 거라며 호기롭게 5대0을 적어놓았다. 서로 자기가 청소 면제라며 옥신각신. 벌써 축구 감독처럼 폼을 잡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철없이 노는 모습은 황당하게 그지없지만 거실 가득 차오르는 웃음소리가 싫지만은 않다. 다가올 월드컵 경기보다 세 남자의 독박 청소 결과가 더 기다려지는 요즘. 부디 대한민국 선수들도 우리 집의 세 남자도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치길 바라본다.

공방 운영 중인데요. 올여름은 특히 장사가 안 되네요. 그래서 배달 아르바이트 계속 뛰고 있어요. 이것도 나름 재밌어요. 이클립스 런 들려주시면 더 열심히 달려볼게요. 아주 긍정적인 분입니다. 3929. 안 되면 다른 걸 해봐야지. 알바를 하면 되지. 그리고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재미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이디어가 엉뚱한 데서 떠오르는 거거든요, 원래. 가만히 공방 안에만 있으면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가 아르바이트 배달하다가 보면 어머, 이거 이렇게 해볼까?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자, 이클립스 런 들려드릴게요. 3929.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스킨MD 라보라토리스 AGX 세럼, 탄력 보습 집중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0: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요즘 자주 보이는 문자들 이런 거예요. 하늘이 참 예뻐요. 공원 걸으면서 라디오 들어요. 걷기 참 좋은 시간이죠. 분홍빛에서 보랏빛, 하늘은 오묘한 색으로 물들고

6월 11일 목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오마이걸의 한 발짝 두 발짝으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선선하고 바람 불 때마다 기분 너무 좋아지잖아요. 진짜 아침에 이렇게 야외에서 테니스 할 때 바람 한번 불면 나를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느낌? 진짜 막 땀 뻘뻘 흘리다가 바람 싹 지나가면은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이 시간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더울 일은 없겠지만 막 뛰고 계신 분들은 또 땀을 흘릴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 불어오는 바람으로 행복하게 뛰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쿵이님은 요새 날씨가 선선하더라고요. 새벽에 출근하는데 추워서 얇은 점퍼 입고 출근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 맞아요.

가을, 겨울 여기에 풍경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확실히 여름에는 해가 좀 늦게 져서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쵸? 푸릇푸릇하죠. 7543님은 지금부터 1시간 걸을 거거든요. 좋은 음악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1시간이나. 저는 차라리 그 뛰는 거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0: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에이야.

치즈 조각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목요일에도 어김없이 초과 근무했어요. 첫 알바 면접 보고 왔어요. 집에 있는 화분 전부 분갈이 했어요. 등등등. 폭신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756님께서 기승전 빵이네요. 쫑디 저녁 안 드셨나요? 저 너무 티나죠? 저 약간 음식을 안 먹거나 배고플 때 진짜 많이 티나는 스타일이라서 저번에 화요일 때 성규스가 너 배고파? 왜? 이랬더니 너도 예민해. 오늘따라 예민해. 그랬는데 오늘 그래서 너무 배고플까봐 직전에 바나나 하나 먹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티가 났나봐요.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들을게요. 지난 9일에 발매된 신곡입니다. 예린의 조각별.

9749님 안녕하세요 정디. 같은 부서 분이 그만뒀는데요. 그분의 일이 다 저에게 와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야근합니다. 아 참 고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그 고되다는 표현 진짜 고될 때 쓰는 건데 9749님 아, 이 상황을 막 바꿀 순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천천히 하나씩 잃어가면서 오늘 퇴근까지 한번 좀 더 힘내볼까요? 저희가 맛있는 빵 보내드릴게요. 4027님 오늘 대학원 기말고사 봤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르르 역시 시험은 시험이네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 그냥 홀가분하게 털어버리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분명 엄청나게 홀가분하게 털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다음 시험을 위해서 더 으쌰으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번 시

동료들 사이에서 AI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AI 기술 때문에 디자이너도 개발자도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올해로 18년 차 디자이너인 나도 이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다.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나는 이 일을 충분히 사랑했고 실컷 해본 것 같아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렇게 처음 등록한 수업은 바로 벌룬 아트. 풍선으로 장식과 소품을 만드는 일이다. 일도 바쁜데 퇴근하고 새로운 수업을 들으려면 얼마나 피곤할까? 걱정, 또 걱정을 하다가도 마음 한구석은 두근두근 설레고 있다.

오늘 내 마음 날씨. 풍선처럼 귀여운 구름이 둥실둥실 떠있는 파란 하늘. 설렘이 커지는 걸 보면 왠지 느낌이 좋다.

가 발전해도 사람을 못 따라가요. 정디 언니 그러니까 라디오 오래오래 해주셔야 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요? 그럴까?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근데 제가 이제 청계파랑이라는 뮤지컬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이 많은 세상에서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을 해봤는데 그 안에서도 따뜻함이 존재할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정이라는 게 또 존재한다고 전 믿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활을 잘 지키면서 그것도 잘 유용하게 쓰면서 우리 잘 살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기예보 사연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날씨가 궁금합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정픽 해볼까요? 방법은 아시죠? 노래 한 곡 준비되어 있고요. 이 곡과 어울리는 노래를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태양의 나만 바라봐.

태양의 나만 바라봐에 이어서 대성의 날과 기순까지 두 곡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쩡픽에 선정되신 통통이님.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왔어요. 날과 기순 대성이라고. 일단 이제 우리 빅뱅 선배님이랑 공통점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라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이 목요일날 들으니까 되게 힘이 난다. 그쵸? 귀순아! 아, 오늘 선곡들 너무 좋았습니다. 3082님,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것도 꽤 많이 왔더라고요. 정미정님, 에일리에 보여줄게. 한순영님, 미세이 남자 없이 잘 살아. 아, 이것도 생각하긴 했었는데 딱 왔네요. 쿵이님, 헐, 생각지도 못한 원픽. 센스다. 라고 해주셨고. 5048님, 야, 종잡을 수 없는 쩡픽 해주셨어요. 그냥 이게 뭔가 생각지도 못한 게 왔을 때 되게 신선함이 또 있기도 해가지고 오늘 좀 신선한 곡으로 골랐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9524님께서 쩡디, 전 14살 학생이에요. 수학학원을 처음 다니게 됐어요. 제가 잘 적응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

0: 4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929님의 신청곡 이클립스의 런런 듣고 3부 시작했습니다. 3929님께서 정디 안양에서 공방 운영 중이거든요. 올 여름은 특히 장사가 안 되네요. 그래서 틈틈이 배달 알바도 같이 뛰고 있어요. 땀에 쩔어도 재밌습니다. 이클립스의 런런 들려주시면 저 더 열심히 달려볼게요.

0: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근데 진짜 그 투잡하시는 분들 너무 긍정적인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쵸? 3029님 지금 이 노래 듣고 좀 힘이 나셨나요? 어떻게 좀 더 달리셨나요? 저희가 치즈 조각 케이크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배달 알바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조수연, 윤지성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당연히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어플 콩으로 놀러오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 아리송한 연애 이야기 윤지성, 조수연 씨와 함께 나눠봅니다. 모든 천축남녀의 고민, 연애에
1: 전혀 모르겠어요.
0: 쿨한 냉미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귀여운 뿜뿜인 남자죠. 윤지성 씨고요. 귀염귀염 러블리한 그 자체 그 여자 조수연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모르겠어요 해서 들어오셨네요.
3: 정말 모르겠다는 듯이
2: 진짜 모르겠어서 미안합니다.

0: 수현님께서 한 주 못 봤다고 수현 언니 목소리 너무 듣고 싶었잖아요. 너무 감동해요.
1: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팬분이기 때문에. 2756님, 지성님, 저 오랜만에 보라 보는데요. 다이어트 하셨나?
0: 근데 진짜 다이어트?
1: 얼굴이 왜 이렇게 쪼끔났지?
2: 근데 이렇게 매주 매주 한 몇 달간 살 빠졌더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한 2kg 돼 있겠어. 아니 몸무게는 변함이 없는데 계속 막 살 빠졌죠. 살 빠진 거.
1: 근데 몸무게 변화 없어요?
2: 없어요.
1: 어,

0: 좀 많이 울리긴 하더라.
1: 100% 누가 차단했을 거예요 아마.
2: 차단 안 했어 아직.
1: 아, 왜냐하면 진짜 저는 그 낙으로 살아요. 그래서 별명이 스토리 우먼 파이터예요.
2: 어, 맞아. 스토리 우먼 파이터.
1: 스토리 너무 좋아.
2: 근데 앞에 한 막 10개 정도 이렇게 쭉쭉쭉 보다가 넘길 때가 있긴
0: 약간,
2: 한데
0: 약간 이제 힘들더라고.
2: 근데 또 안 올라오면 또, 또 약간 또 기대하게 돼. 그 기다리게 돼.
1: 나 일어나게 살잖아.
2: 아, 기대하게 돼.
1: 어떻게 오늘 또
2: 쭉쭉쭉 넘기다가
1: 이따 광고 나갈 때 바로 또 찍어서,
2: 또 찍어서 하나
1: 올릴게요.
2: 하나 올려야 되겠다. 아싸, 좋아 좋아.
1: 기분 너무 좋다.
2: 건빵님 읽어주세요.
3: 혹시 지성님 증명사진 보셨어요? 팬들 준다고 혼자 예약하고 찍으셨다던데. 아, 증사가 아주 빛이 나요.
2: 이건 또 뭐야? 증사?
0: 아, 증명사진. 이제 제가 어젠가 어제 제가 이제 좀 일찍 끝났어요. 저기 저게도 증명사진인가요?
1: 이거 왜 띄우시는 거야?
0: 아니 순서가 지금 넘어갔는데 지금 아니 보라를 보라고 해서 봤더니 제 증명사진 잘 나왔죠?
2: 수현님 증명사진
0: 제 거 아니에요?
2: 아니 지성 오빠 거 좀 이따 띄워주실
0: 아,
2: 거고
0: 네, 노래 나가는 동안
2: 그 얘기를 해봐요.
0: 아, 네,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보통 이제 뭐 이제 굿즈 같은 거 이제 뭐 시그널 제가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그랬는데 보통 그런데 증명사진이 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팬분들께 뭐 손 씻으려고 화장 빨리 지워야겠다 손을 딱 씻으려는데 순간 증명사진 안이라도 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휴대폰 켜가지고 사진관 들어가서 예약하고 헐레벌떡 가가지고 찍고 와서 바발들한테 보여드렸죠.
2: 아, 그 사진 파일을?
0: 네.
2: 오, 그랬구나. 그럼 그거 뽑으실 수 있겠다.
0: 네, 그래서 다들 뽑아오셨더라고도 이렇게
2: 너무
0: 붙여놨더라고.
2: 좋다. 원래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사진 지갑에 넣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
1: 맞아 맞아 맞아.
0: 명찰 이렇게 가져가고.
1: 맞아.
2: 가져가 봤나 봐요?
0: 제가요? 아, 저희 학교는 명찰을 안 박아놨어요. 저희 모자 아예 박아놨었어요.
2: 아, 우리도 박아놨었어.
1: 아, 나는 있었는데. 우리 나이 동갑 아니에요?
0: 네. 근데 또 같은 학교는 아니었으니까.
1: 아, 맞다.

0: 송 이렇게 있거든요.
1: 아, 여름 헌팅송 들어보자.
2: 그룹명은 뭐예요?
0: 삼마이예요. 그러니까 삼마이.
2: 아, 세 명. 어. 세 명. 세 명이니까 삼마이 아니야?
0: 네, 맞아요. 삼마이.
1: 어, 삼마이, 삼마이.
0: 아, 너 너무 부끄럽다. 어. 아,
2: 그럼 이제 여름 헌팅송.
1: 어, 여름 헌팅송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 코너 중에서 한번 넣어주자. 넣어주자. 네. 그 심의에만 안 걸리면은 우리 한번 심의 검사해보고.
0: 걸릴 텐데.
1: 아, 심의 걸려요? 그럼 네. 죄송해요.
0: 아, 잠깐만요. 한번 왜냐면 제가 그 아, 하여튼 한번 심의 안 걸리면
1: 어, 심의를 네, 한번
0: 그래. 좋아요, 좋아요.
1: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심의 체크 좀 하면서 윤지성의 Summer Island 듣고 오겠습니다.

0: 윤지성의 서머 아일랜드 듣고 왔습니다. 2575님 보라봤는데 오늘 초대 손님이 맞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 다 다른 분인 줄 아시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밑에 나랑 수현씨인데 다른 분들인 줄 아시는 거 아니냐고 지금.
0: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사진까지 하면 저희가 다섯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 계속 띄우고 있는 거예요? 재미져라.
1: 못 알아보진 않겠지?
0: 아, 알아보실 거예요. 네. 첫 번째 사연 들려드리기 전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1: 맞습니다. 치킨 교환권을 준비했습니다. 뚜두두두. 연애 고민 사연 언제나 환영하고요. 문자 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네,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볼게요.
1: 익명을 요청한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제 여자친구는요, 조잘조잘 말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귀여운데요, 조금 많이 피곤하기도 해요.
0: 오빠 오빠, 내가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다? 근데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나를 막 반겨주는 거야. 너무 아름답더라.

0: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일단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1: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뭐가 서운한지는 알겠어.
2: 맞아.
1: 뭐가 서운한지는 알겠는데 아니 뭐 언제는
0: 들어주기 귀찮은 듯이 하더니
1: 이제는 또 그렇게 하는 건 약간 좀 그렇지 않나.
0: 나는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 편이라서.
2: 맞아. 근데 여자친구가 너무 귀엽다. 진짜로 본인인 줄 알았어. 아니 너무 연기를 잘해서 어머 뭐야 쪼다 이렇게 너무 잘하는 거야.
0: 저 근데 진짜 말이 많아요.
2: 귀여워.
1: 그러실 것 같아.
0: 막 이렇게 감성적이게 말이 많지는 않은데 말이 많습니다.
2: 근데 주위에도 요즘 다 그렇잖아요. 진짜
1: 많아요.
2: AI 챗봇 이런데 아예 모든 거 다 물어보잖아요.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오늘 코디 뭐 하고 갈까?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1: 저도 많이 물어. 저 뭐 오늘 향수 뭐 뿌릴까?
2: 진짜?
0: 왜 물어봐?
1: 그냥 이렇게 제가 모든

0: 심지어 호텔까지 잡아서
1: 맞아.
2: 진짜
0: 여자는 어. 거기서 대화를 계속해. 두 분에서. 왜냐면 거기서 얘기를 해야지 편하고 막 이러니까 그치?
1: 맞아. 돈까지 내가면서.
0: 어. 돈을 웬일이야. 계속 구독해. 그래가지고 하여튼 남자친구랑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2: 무슨 일이야.
0: 이응리을님. 저도 모든 걸 상담해요. 친구보다 도움됩니다. 그래 맞아. 도움은 될 것 같아.
2: 맞아 때로는 진짜 필요하거나 뭐 물었을 맞아요. 때 대답 잘해주면 너무 기분 좋고
0: 그쵸. 약간 근데 감성적으로도 이해해주고
2: 맞아.
0: 약간 티적으로도 맞아, 해결 방법을 해주고. 또 주고 좋잖아.
2: 말 못할 게 있잖아 사람한테.
0: 그렇죠.
1: 맞아.
0: 아 맞아 다 말 못한다니까. 민기님
1: 그 와중에 휴대폰까지 몰래 보고 진짜 반성하세요.
0: 핸드폰까지 몰래 본 거 맞다. 이것도 맞아.
1: 그래,
0: 뭐라고 짚고 가야 돼.
1: 보지 마. 이거 진짜 그래. 왜 보는 거야.
2: 그래 맞아.
1: 어. 그래.
0: 그냥 정말. 서운하면 얘기 정도 하고 그래, 내가 앞으로 더 잘 치워줄게 해. 어 다행히 어 됐다고 합니다 이 노래 시기가.
1: 아 그래요?
2: 네. 어, 정말 창피합니다.
0: 어 우리 산마이의 여름 헌팅송 듣고 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더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더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2: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0: 네, 4566님. 여친이 하루에 해야 하는 말의 양이 남들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걸 다 소모 못한 것 같습니다. AI를 통해서라도 푸는 건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1: 네. 4566님은 들어줄 생각은 없으시고. 건빵님.
2: 의지하는 건 좋은데 통장 번호랑 비번 이런 개인정보는 절대 넘기시면 안 된대요. 조심하세요.
1: 아니, 설마 이거를 넘기는 분들이 있어요?
2: 근데
0: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산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1: 자산 관리 이런
0: 관리
1: 거?
0: 관리 이런 거, 부동산 이런 거 물어보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1: 아니 근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왜 해? AI가?
0: 안 물어보지.
1: 근데
0: 이제 자기가 누르는 거지. 아,
2: 나 비밀번호 002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0: 바꿔야 될까?
2: 바꿀까?
1: 아 모르고 안 가.
2: 뭐 이러면서.
1: 아 그렇게?
0: 그럴 수도 있지.
1: 어 어떡해.
0: 뭐 오늘의 결론.
1: 네?
0: 네네네. 오늘의 결론 AI 적당히는 괜찮다. 이해해주지. 이해해주자. 근데 남의 휴대폰은 보지 말자.
1: 그래. 아 그래 이것도 짚고 넘어가자. 남의 휴대폰은 보지 마세요.
0: 그래 이거는 맞아.
1: 이거 가족들끼리도 안 봐.
2: 맞아.
0: 제가 누누이 말하자면 연인들끼리 휴대폰 보는 거는 그냥 끝내자는 거야.
1: 나도 안 봐.
0: 그래.
1: 아 궁금하면 봐도 될까 하고 봐야 그렇게 봐야지.
0: 그 궁금하고 왜 봐?
2: 그래 보는
0: 마.
2: 거 아니야.
0: 그래.
2: 안 돼.
1: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볼게요.
2: 익명을 요청한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쁘고 꾸미고 남자친구 앞에 짠 나타날 때 이렇게 반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0: 아 눈부셔. 뭐야. 아, 왜 이렇게 예쁜데. 아 불안해. 빨간불이 안 들었을 때 멘트를 칠까봐 불안해. 남들이 다 너만 쳐다보면 어떡해. 아 헐 저리 가세요. 내 여자 쳐다보지 말라고요.
2: 근데요 제 남자친구는 좀 다릅니다.

0: 고마운데 딱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좀 뭐랄까 조언이랍시고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좀 남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1: 맞아.
2: 그리고 꼭 그 말을 해야 돼. 여기까지 올라오면
0: 이것만 좀 고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약간 이런 뉘앙스들 있잖아.
2: 아 근데 이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데 뭐 예를 들어 아 나는 자기가 이렇게 입었을 때 더 뭔가 잘 어울리는 스타일 같아. 왜냐면 귀염상이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얼굴 살도 많은데 왜 볼터치 어디다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1: 그럼 어디다가 해?
2: 너는 볼터치 하면 안 돼. 이런 느낌이야 약간.

0: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데요. 자기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서 1년은 사귀는 것처럼 만나만 보고 1년 뒤에 진짜 사귈지 말지 결정하자고 합니다. 제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한테 관심 있는 건 맞는 거죠?
1: 노 관심.
2: 정말 아니 진짜 아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연애도 내가 이제 인턴을 해야 돼?
1: 아니 잠깐만 일주일도 아니고 1년?
2: 뭐야?
1: 왜 저래?
0: 아니 그러니까 연애도 경력직이야?
2: 난리야.
0: 어 이거는 아니야.
1: 이거는 그냥 호기심이야. 호기심인데 그 호기심을 풀고 싶어서 시작은 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
0: 맞아.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1: 책임 전가야.
2: 절대 안 돼요.
1: 진짜 안 돼. 사귀지 마세요. 관심 없어요.
0: 네. 관심 없고 그냥 아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2: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고 싶다. 1년 무슨 난리야? 이런 난리.
0: 그러면은 사귀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지.
1: 근데 썸을 신중하게 타야지.
2: 아, 내 말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0: 소리야. 1년은 사귀는 것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나를 신중하게 보셔야지.
1: 그러니까 저희 그러면 만약에 우리 10시부터 재현이 관심 있으시면 그럼 저희 썸을 신중하게 타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정도만 얘기를 하시고.
0: 그리고 정말 신중한 사람은 이런 말도 안 해. 뒤에서 말 나올까 봐. 운동 모임에 말 나올까봐 정말 신중한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해요.
1: 맞아. 아니면 사귀는 사람 있나 다른 사람?
0: 그 모르지 우리가.
2: 에이
1: 사귀는 것처럼은 뭐야?
0: 그러니까
2: 아니 이상하다니까.
1: 아 이렇게 고민한 여자가 있다 또. 사귀는 것처럼이란 건 없어요. 아니, 사귀어야 돼.
0: 그래 무슨 말도 안 돼.
1: 무슨 짓이야? 이래경님 이제 썸도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드라마 찍나 지금? 남동원님.
0: 드라마도 우리 옛날 드라마가 이렇게 했어.
1: 맞아, 옛날

0: 아, 가기 싫어요.
1: 가기 싫어요?
2: 근데 가야만 해요.
3: 압류 말해
2: 네,
3: 뭐예요?
2: 그럼요. 안뇨, 가야죠. 네네네.
3: 또 가야죠.
1: 다음 주에 또 뵙잖아요.
2: 그러니까요. 네,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1: 그렇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효리의 유고걸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2: 안녕.
1: 안녕히 계세요. Hey girl.

좋겠어요. 저는 내일 2-1 봅니다 해주셨는데, 예은님께서 2-1 예상하셨는데 그게 맞으면 그날 문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치킨을 쏘겠습니다. 내일은 음악방, 금요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힐링의 방이 열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음악방으로 공유해주세요. 이담청하의 Find Love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정나잇.

0: 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어떤 배우는요, 연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페퍼로니 피자를 시킨다고 합니다. 단순히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건 아니고요. 가장 좋았던 기억이 어린 시절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피자를 먹던 순간이어서 지금도 힘든 날이면 피자를 시키고 그때를 소환하는 거라고 하죠.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한해 키스더라디오. 오늘 첫 곡은 악뮤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오프닝에서 소개한 일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페퍼로니 피자를 시켜먹는 배우는 바로 이준혁 씨

조리땡 과자 있잖아요. 조리땡 맨날 학교 다녀와가지고 뭐밥 먹고든 혹은 후식으로 그 우유에 타서 우유에 말아서 먹으면은 그 하루의 스트레스가 확 이렇게 다 풀렸던 기억이 조금 있고, 사또의 밥도 조금 말아 먹었었고, 기본적으로 말아 먹는 거좀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아, 그리고 또 제가 라디오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제가 잠들기 전에 항상 심야 라디오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야자 때, 야간 자율학습 때도 좀 라디오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도 조금 나고요. 저한테도 뭔가 좀 좋았던 기억이라고 하면은 그런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조금 있는데, 송현아님, 저는 어린이날에 아빠가 사주신 짜장면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어린이날에 아이들에게 짜장면 사주며 행복을 소환하고 있어요. 크크크라고 하셨고요. 그렇죠. 어릴 때는, 특히나 어린이 때는 그 직관적인 음식, 맛 이런 것들이 참 기억이 나고 나중에까지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뭐 그거야말로 소울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연하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샘샴페이! 보드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윤혜진님, 기억이나 추억은 참 소중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 짓게 되잖아요. 요즘은 한혜님 덕분에 웃음 짓게 돼요.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정말, 소환하고 싶은 시간에 저희 한케라가 또 들어가고, 덕분에 또 웃음이 나온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혜진님. 우리 혜진님도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샤베.

행복하다로도 좀 해석이 되는데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니까 부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심유영님, 저는 공룡 모양 치킨 먹던 추억, 그것만 있어도 기분이 풀리고 행복해져요 라고 하셨고요. 아, 그쵸. 이 뭔가 좀 각자 이런 음식들이 있겠지만 뭐 아마 그 용가땡 치킨 요거 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저는 회사 입사 동기가 저보다 먼저 승진한 날 우울하기도 하고 질투도 나서 힘들었던 밤에 우연찮게 키스더 라디오를 처음 듣게 됐거든요. 그때 2시간 동안 힘든 마음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마음 의지하고 싶을 때마다 라디오 들으러 옵니다. 때론 진통제 같기도 하고

어울리게 이렇게 또 입어봤습니다. 좀 파랑파랑한 체크셔츠 입어봤고 또 여름이라서 제가 이제 단추 끝까지 안 잠굽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풀러서 다녀야 돈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럼 젠슨 황이 샤라웃한 저의 제자입니다. 우리 화사 씨의 굿굿바이에 이어서 카더가든의 러버스까지 듣고 한 해 만에 라디오계의 솔로몬이 되고 싶은 정한의 이사로 돌아올게요.

8738님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팅으로 만나는 여성분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서 맞춰주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데요. 와인을 마실까요? 아니면 무알콜 맥주를 마실까요? 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와인

트와이스 알코올 프리 듣고 왔고요. 한 해 만에 오늘은 8738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술을 전혀 못하는데 소개팅 성사를 위해 와인을 마실지 무알콜 맥주를 마실지 결제해드렸는데요. 아, 이 술 못 마시는 분들이 좀, 뭐 좀 다양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얼굴이 막 너무 빨개져. 그러면 첫 만남에 막 너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 막 열도 좀 올라오고

0: 청량한 여름밤 특별한 뮤직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키라팔루자 인 여의도. 오늘의 헤드라이너, 리스너들의 마음을 훔치고 위로를 전하며 자꾸 듣고 싶어지는 음악을 선사하는 아티스트 준이 그리고 서리와 함께합니다. Let's go!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우선 청취자분들께 정식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0: 샴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1: 아유, 제가 너무 잘 부탁드리고
2: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0: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최송이님 문자 네. 우리 준희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2: 최송이님은 오 준희님 서린님 그림체가 비슷해요. 강아지 느낌. 오 그러네요.
1: 어, 두 분 다 좀 강아지 느낌.
2: 강아지네요.
1: 맞아, 강아지상이야 두 분 다. 그리고 준희가 잘 생겨졌어.
2: 아 글쎄요.
1: 아 진짜 저번에 봤을 때보다. 어떻게 좀 감량을 하셨나요?
2: 아, 예, 제가 이번 네. 그 싱글 컴백 때문에 네. 제가 뮤비를 위해서 네네. 좀 열심히
1: 아, 그러니까 네,
2: 유지를 하려고요.
1: 확실히 티가 나요.
2: 아 진짜요? 어,
1: 잘 빼신 것 같아요.
2: 아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해요.
1: 아까 그리고 떳떳님 문자 여의도 터준 대감이라고 이제 서리 씨가 읽어주셨는데
0: 터준 미남이라고
1: 네. 적혀져 있거든요.
0: 터준 미남입니다.
1: 왜 바꿨는지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0: 해명을 좀 잠깐 네. 타임을 네. 한번 네.
1: 아 제가 아무리 봐도 미남이라고 예. 못하겠던가요?
0: 아닙니다. 여기 이제 이 처음이다 보니까 양해를
1: 네. 아직 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미남이라는 건 조금
0: 아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1: 아 부끄러워
2: 네. 선생님이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네 네. 조금 샤이샤이 하시네.
2: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습니다. 저 아직 네. 그래도 내향인이기 때문에 네.
1: 아니 네. 자기 의견도 아니고 남 의견인데
2: 그러니까
0: 그게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네. 아 농담이고요. 김준희 미모가 365일 11중님께서 또 외모 얘기 나오네요. 아니 준희는 왜 볼 때마다 더 잘 생겨지는 거예요? 혹시 준희 시간만 혼자 거꾸로 가나요?
2: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네.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어, 진짜 다들 아, 너무 좀 그런 거예요?
1: 어, 너무 이게 아, 대갚는 대갚는 느낌이 좀 있어요.
2: 아, 아,
1: 네, 네, 칭찬 대갚는 느낌이
2: 좀 민망해서 그래요.
1: 아 칭찬 알러지가 좀 있구나.
2: 아, 좀 알러지 있습니다.
0: 아, 네, 네, 나중에 가기 전에 항산화 그 비법 좀 알려주고
2: 아, 예, 예.
1: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시간 거꾸로 가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2: 저도 모르는 거를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1: 일단 뭐 다이어트가 좀 한몫한 것 같고
2: 아, 예.
1: 그렇습니다. 우주님도 서리님 나오신다고 해서 호다닥 왔어요. 오늘 나온 마이 그래비티 너무 좋아요.
2: 아, 너무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진짜 얼마 전, 지금 몇 시간 전에 나온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듣고 피드백을 해주신 것
0: 그러니까요,
1: 같네요.
0: 그러니까요, 이렇게 빨리 또 감사합니다.
1: 맞아요. 우주님이 또 굉장히 또 한캐를 자주 오시는 분인데 또 서리님 또 선곡을 또 우주님이 해주신 덕도 왠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0: 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1: 네, 아무튼 계속해서 두 분에게 하고 싶은 말, 질문, 미션, 제보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곳은 요즘 자전거에 푹 빠졌다는 준희 씨가 안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문자 번호 샵8910 그리고 장문은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아, 요새 자전거에 빠졌어요?
2: 제가 사실 그게 비법인 것 같아요.
1: 아 감량을 하면서 자전거를 탔구나. 네,
2: 감량을 하면서 그리고 또 행복을 찾았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1: 요새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2: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 손을 보시면은 지금 손만

0: 덕분에 좀 번아웃도 극복하게 되고 맞아요. 작업 방식도 좀 바꾸게 할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
1: 네, 제가 정규 앨범을 만드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0: 그래서 쉽지 않죠.
1: 그걸 하고 나서 살짝 번아웃이 왔었는데 그 후로 이제 다시 제가 사랑하는 음악 그 마음 있잖아요. 네네네. 사랑하는 마음 그걸 되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하다가 최근에 작업실 말고 네. 바깥에 나가야 되는구나.
0: 아, 너무 안에만 있지 말고.
1: 네, 그래서 이 작업하는 친구랑 프로듀서 친구랑 미슐랭 레스토랑도 막 다니고.
0: 또 이제 여러 경험들을 좀 했구나.
1: 전시회 가고 여행 가고 이런 예술적인 거를 조금 많이 접하려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노래가 처음으로 딱 나온
0: 도움이 됐군요.
1: 네.
0: 천국이 따로 없고
1: 따로
0: 밖에
1: 없습니다.
0: 있었다.
1: 여기 있었다.
0: 라는 네.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고.
1: 네네네네.
0: 아까 뭐 서리 씨, 준희 씨 신곡 들어봤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이게 동시에 나왔지만 마이 그래비티. 마이그래비티 말고 헤븐 캔 웨이트 어떻게 들으셨는지.
2: 저는 듣자마자 이거는 호불호 없이 정말 여름 그냥 찌질 노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0: 여름을 찌질 노래.
2: 네.
1: 감사합니다.
0: 여름에 사실 이제 여름이 시작됐거든요.
2: 그쵸.
0: 진짜. 아니 그리고 서리 씨의 신곡 마이그래비티 이야기도 나눠야 되는데 일단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준희 씨의 헤븐 캔 웨이트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1: 네.
0: 준희 씨는 라이브석으로 한번
1: 알겠습니다.
0: 이동 부탁드리고. 청취자 상윤님께서 서리님 이즈 콘서트에 깜짝 게스트로 등장하셨는데 그때 보고 너무 예뻐서 반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여기도 이제 외모 칭찬이 들어왔습니다.
2: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0: 열심히 어떻게 네. 이런 서리 씨는 이런 칭찬들 좀 잘 견디는 스타일이에요? 알러지가 좀 있어요?
2: 이게 제가 느낀 네. 거는 막 부끄러워하면은 더 하더라고요.

0: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5: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6: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아니, 뭐.

0: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 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0: 대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보고 있어.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키라팔로자인 여의도 눈부신 여름밤 이 시간을 좀 더 붙잡고 싶게 만드는 뮤지션 준희씨 그리고 서리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서리씨의 신곡 My Gravity 이야기 나눠볼 차례입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직접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 My Gravity라는 곡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중력에 빗대어서 표현한 곡인데요. 네. 이별의 상황에서 오히려 사랑을 깨닫는 그런 곡이고요. 제가 사실은 밴드 사운드의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음악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로 네. 하게 되었습니다.
1: 그 밴드 사운드의 음악을 무려 넬의 김종환 그렇습니다. 씨가 와우. 와우. 작사 작곡은 물론 피처링까지 참여를 하셨고요. 좀 어떤 계기로 함께 하신 거죠?
2: 이제 제가 이 노래를 쓰고 나서 아 너무 이 밴드 사운드를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분과 함께 작업을 하고 싶다 네네. 했는 생각을 하자마자 이제 넬 선배님이 떠올랐어요. 네네. 이 선배님께서 해주시면은 네. 김종환 선배님께서 해주시면 정말로 이 노래가 살겠다.
1: 너무 빛날 것 같다.
2: 네, 너무 빛날 것 같다 싶어서 이제 그냥 어떻게 한번 부딪혀보자라는 네네.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네. 너무 흔쾌히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1: 와우, 너무 좋았나 보다, 서리 씨가.
2: 제 노래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1: 아니 사실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김종환 선배님께서 굉장히 곡을 뭐 쉽게 주시지도 않고 이런 거 참여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네네.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오. 가사도 정말 너무 좋고 그냥 아예 공간이 시공간이 확 바뀌는 느낌? 그래서 벌스 들어가자마자 네네네. 너무 좋아가지고 아 확실히 김동완 선배님은 다르다.

0: 김정은 선배님만의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하셨구나라는 느낌이었어요?
1: 뭔가 약간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몽환적이면서 이런 바이브도 나오고 거기에 깊이와 이런 시공간을 바꾸는 이런 느낌까지 더해져서 와우.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러니까 대만족하셨던 것
1: 너무,
0: 같고.
1: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러면은 이 노래 서리 씨 라이브를 또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면서 준희 씨도 마이 그래비티 미리 들어보셨을 텐데
2: 네, 많이 들었죠.
0: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2: 일단 서리가 말한 대로 네. 진짜 너무 좋고 네. 그 선배님의 그 피처링 딱 들어가는 순간 네. 소름이 쫙
0: 맞아.
2: 저희가 익숙한 그 목소리 알잖아요.
0: 네.
2: 그 목소리가 탁 느껴지면서
0: 맞아요.
2: 이 공기

0: 시작하지.
1: 아 우리가 그래도 미미한 친구 사이지만 음악 노래 들었는데.
0: 아 그러니까요.
1: 왜 이제서야?
0: 너무 배신감이 느끼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2: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부끄러워요 지금.
1: 아 우리 준희 씨가 자기 칭찬을 민망해하면서 칭찬은 또 아주 아유, 야무지게 잘하네.
0: 저는 그냥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너무 솔직한 거예요.
1: 솔직한 반응이야.
2: 아 네. 감사합니다.
1: 어

전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키라팔루자인 여의도 준희 씨, 서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신곡 발표만큼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준희 씨의 단독 콘서트가 열립니다. 축하드리고 6월 13일 오후 7시죠?
2: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1: 이태원 또 좋은 공연장, 저 스테이지 해서 또 하시고.
2: 맞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단독 콘서트라고 들었습니다.
2: 네, 제가 이제 해외 투어를 많이 나가긴 했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한 번도 단독 콘서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엄청 긴장이 돼요.
1: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2: 그쵸.
1: 좀 기분이 어때요?
2: 뭉클해요. 여기 한국에 계신 팬분들이 항상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게 한국 콘서트를 언제 하시냐고.
1: 맞아.
2: 저도 아직은 이런 말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당당하게
1: 6월
2: 13일 날 합니다.

0: 그걸 또 네. 엄청난 목소리를 아, 가지고 그치. 계신 서희님이 그 상대방의 입장을 아~ 예, 예, 예, 설명을 하시는
1: 아~ 예. 그렇습니다.
2: 노래 안에서는 서로 좀 좋은 감정은 아니겠네요.
1: 아, 그렇죠. 예,
0: 어. 째려볼 수도 있어요 노래 안에서.
2: 알겠습니다. 너무 감정 격양되지 아, 않으시길 아, 바라겠습니다. 두 분은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또 이렇게 두 분의 좋은 라이브를 또 듣고 나서 또 듀엣곡을 들으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닉네임 오우님께서

와, 여러분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와, 진짜 썰었다 썰었어. 와, 이거 진짜. 와, 아니 진짜. 아, 감동이네요.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뭐, 너무 이렇게 계속 칭찬만 해드리는 게 뭐 이게 너무 뭐 이게 좀 가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 가짜가 아니고요. 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랬고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0: 저라면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김준희라면 전국도 미루두고 평생 기다릴 수 있어요. 아이고. 원더님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1: 제가 준희 씨 네. 팬분들의 특징을 좀 알았어요. 항상 질문을 하고 나서 네. 뒤에 하고 싶은 말을 좀 몰아넣어.
2: 고백을
1: 하고 하고 싶은 말을 좀 몰아넣네.
0: 아, 센스쟁이들이에요. 센스쟁이들.
1: 그만큼 진심을 이렇게 뭐 이렇게 못 감추는 거죠. 네.
0: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거요? 일단은 이 메시지를 보내주신 언더님이 제일 소중하지 않을까.
2: 아, 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1: 정석 대답 가버리네.
2: 아, 이거 큰일 났네. 언더님 심장 큰일 났어요.
1: 그러니까 큰일 났네. 오늘 주무실 수 있나? 큰일 난 것 같은데. 오늘 잠 못 네. 주무실 것 같은데.
0: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냐고요? 저는 사실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라서 기다릴 수 없지. 근데 그만큼 소중하고 제가 아끼는 거면은 네. 길면 한 그동안 한 달?
1: 한 달? 꽤나 냉정하시네. 네,
0: 냉정하게. 제가 하도 급해가지고. 급해가지고. 네,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한 달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한 달 드릴게요.
1: 저 갑자기 궁금한 네. 게 제가 너무 그 음식 좋아해가지고 아까 네. 그 노래 설명하면서 네. 좀 새로운 것들 경험을 많이 해봤다 그랬잖아요. 아까 미슐랭. 음식점 얘기도 했잖아요. 미슐랭, 예. 그 상호명 좀 땡 처리해가지고 어디가 네네네. 그렇게 좋았어요?
0: 제가 제일 좋았던 곳이요? 네.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네. 이태원 쪽에 그 삼각지 쪽에
1: 삼각지 쪽에
0: 새로 오픈했습니다.
1: 새로 오픈한
0: 근데 치모가 있어요.
1: 시모 시땡 네. 레스토랑.
0: 네, 치땡. 근데 거기가 정말로 너무 따뜻한 서비스를 주셨고 저랑 이제 프로듀서 친구랑 네네. 같이 갔는데 네. 되게 저희를 되게 알콩달콩하게 보시더라고요.
2: 실제로도 좀 알콩달콩한
0: 저희가
1: 친하구나.
0: 에, 너무 친해가지고 그냥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저희 리액션이 장난 아니거든요.
1: 또 나오죠.
0: 막 이러면서 Who made this? 막 이러면서
1: Who made this?
0: 막 이러거든요.
1: 셰프님 뻔히 계신데
0: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더 엑스트라로 조금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2: 사랑스럽게 보셨네요.
0: 네네네네.
1: 서로 너무 좋은 영향을 주셨네.
0: 네네네.
1: 어쩐지 올해 초에 흑백 요리사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준희 씨가
0: 제가 엄청 빠져 있었습니다.
1: 앞으로 좀 많이 다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오티우님 문자 서리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2: 서리님 신곡 My Gravity 뮤직비디오 너무 예쁘고 멋지게 나왔어요. 뮤비 촬영하실 때 어려운 점이나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1: 뮤비 촬영할 때 네.
2: 제가

0: 불러주세요.
1: 준희 씨 신곡 나왔을 때 절대 뻔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신곡 나왔을 때 네. 일주일에 7번 틀었어요.
2: 오, 예.
3: 그 맞아요. 그게 맞아요.
1: 무조건 얘기하고
0: 그게 그렇죠.
1: 알려야 돼요.
0: 아, 그렇구나.
1: 절대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0: 배우고 갑니다.
3: 맞습니다.
1: 네, 네 우리 마이그래비티도 많은 사랑,
3: 네, 많은 사랑
1: 드리면서 많이 얘기하셔야 돼요. 계속.
0: 예, 예스.
1: 아, 오늘 또 라이브 클립과 방송의 영상은 KBS 크래프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준희 씨의 Complications 듣겠습니다. 오. 여러분 조심히 가세요. 안녕.
0: 안녕히 계세요.

3241님. 우리 샴디 유독 키라팔루자 하는 날에 텐션이 높은 것 같아요. 오늘 샴디가 즐거워 보여서 진짜 재밌었어요 라고 하셨고요. 아, 사실 키라팔루자 뭐 놀라운 초대석도 라이브 들려주실 때 있지만 또 키라팔루자는 비교적 또 이게 라이브 곡수가 많기도 많고 그리고 진짜 뭐랄까 평소에 좀 라이브로 못 들어본 뮤지션들의 또 라이브를 듣다 보니까 그 듣는 재미가 너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저는 또 일요일 직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 혼자 막 이어폰 빼서 듣다가 끼우고 듣다가 하면서 아 진짜 잘한다 너무 잘한다 뭐 이러면서 뭐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임이 분명하고 우리 3241님이 고지점을

서리 씨의 Running Through the Night에 이어서 태버 피처링 백예린 빙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한해고요.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이재인님, 오늘 거래처 회사에서 미팅이 있어서 처음 갔는데요. 세상에, 한혜 씨가 수트랑 딱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뭔 일이래?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도 한혜 아니야? 하실 정도로였는데 혹시 잃어버린 쌍둥이 형제 있으신가요? 라는 문자가 왔고요.

올해 목표는 열심히 운동하기였는데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6월. 이러다 올해도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내일 당장 귀여운 수영복에 수경, 가방까지 풀세트로 장만하러 간다. 장비부터 제대로 갖춰서 운동할 마음 단단히 먹고 올여름엔 꼭 자유형을 마스터할 수 있길 바란다. 수영 장비 쇼핑하고 의지를 불태우는 내일의 맛. 초계 국수.

생각할 틈도 없잖아요. 한여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기 직전인 요즘이 사색하기 딱 적당한 시기죠. 다른 말로 지금이 그나마 여름밤을 기분 좋게 즐길 때란 겁니다. 사색과 망중한에 음악이 빠질 순 없으니 필요한 배경음악은 지금부터 저희가 깔아드리겠습니다.

0: 2026년 6월 11일에서 12일로 건너가는 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 지기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아 여름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진짜로 여름이 싫어가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추천곡 소개하는 칠링 뮤직 이어지고요. 과거 가요 차트 만나는 백투더 차트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수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쇼리실라

0: 되겠지.
1: 이재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도.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일상의 여백이 그려진 여유로운 한 곡, 칠링 뮤직. 깨끗이 있고 더 좋은 분 만나실 겁니다. 우리 가족들 추천곡으로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8366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이별하면서 딱 한번 그동안 내가 줬던 거 다 내놔 하는 말이 목까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리와 베이킹을 좋아해서 남자친구 점심시간에 맞춰 부서 사람들이랑 먹으라고 김밥 50줄 싸다 준 적도 있고요. 마들렌이랑 휘낭시에 쿠키 구워서 일일이 포장해서 돌린 적도 있거든요. 남자친구 잘 봐달라고. 하지만 같은 부서 여자랑 눈 맞아서 헤어진 거 알게 되니까 니네 둘이 먹었던 내 김밥이랑 빵 다 뱉어내 하고 싶었어요. 제 정성이 너무 억울해서요. 그럼에도 이젠 잊어야 하겠죠? 저를 위해 여은의 이젠 잊기로 해요 추천합니다. 노래 듣고 다 잊고 싶네요.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 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 8366님이 신청하신 여은의 이젠 잊기로 해요 였습니다. 아, 이 사연 너무, 아, 진짜 너무 화난다고 표현하는 게 진짜 착하게 표현하는 거고 진짜 짜증나네요. 나중에 다른 김밥 먹다가 체하길 바라면서 우리 8366님의 전 남자친구랑 그 여자 아주 혼나실 겁니다. 똑바로 하세요. 진짜 그렇게 살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욕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빨리 잊으시고 새로운 사랑 찾으시고. 하, 근데 이런 게 진짜 별론 게 한 번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사람 만날 때도 계속 얘는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나쁜 짓입니다. 이 남자분이랑 그 부서 여자분 혼나실 거예요. 제가 꿈에서 혼내드릴게요. 사연 하나 더 볼게요. 8824님. 홍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이승찬 학생입니다. 뭐 왜 이렇게 예의 바르게 귀여워. 북중미 월드컵을 하잖아요. 홍디는 축구 선수 누구를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 그 유명한 FC 코리아여서 FC 코리아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 선수들 다 좋아하고요. 저 이제 네덜란드 교환학생 했을 때는 그 지역 연구팀 엄청 보러 다녔거든요. 빌룸뚜에이라고 틸버그 연구팀인데 그 당시 뛰었던 프란솔 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잘했던 그런 선수를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고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아일릿의 빌려온 고양이 그리고 악뮤의 Be With You.

10년 전후의 노래를 넘나들며 함께 듣는 10 Years 차트앤차트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1991년 그리고 2001년 멜론 연간 차트에서 3위부터 1위에 있던 곡을 감상하겠습니다. 먼저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 출범했던 역사적인 1991년 한국 가요계에서는 신승훈이란 대가수의 데뷔곡 미소 속에 비친 그대가 2년 연속 큰 사랑받으며 연간 차트 3위를 차지했습니다. 10년 후인 2001년 연간 차트 3위는 1990년대 신승훈의 라이벌로 꼽힌 가수 김건모의 미안해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세한 남성의 감수성을 대변했던 윤상의 가수 데뷔곡이죠. 이별의 그늘이 1991년 연간 차트 2위였네요.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김건모의 미안해요, 윤상의 이별의 그늘.

난한 앨범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포지션의 I Love You가 2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 1위는 뭐였을까요? 너무 이른 나이에 하늘의 부름을 받아 많은 팬들을 울렸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가 1991년 가장 사랑받았던 노래였습니다. 2001년 1위는요. 나얼과 윤건이 결성한 소울 듀오 브라운 아이즈의 데뷔곡 벌써 1년이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 판도를 단숨에 바꿔놓을 만큼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노래였죠. 세 곡 듣고 마무리할게요. 포지션의 I Love You,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물론 응원을 하며 먹는 치킨의 마음이 더 가는 걸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북중미 월드컵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에 개막식이 열리고요. 또 대한민국의 경기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준비 되셨죠? 자, 폴킴의 가요광장 힘차게 시작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으로 러브홀릭스의 Butterfly 들려드렸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오후를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아 맞아요. 스포츠 네 관심 없는 사람 바로 자요. 네 운동을 잘 못하니까 관심이 덜 가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월드컵 다 같이 응원할 때가 되면 한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는 게 또 그런 월드컵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응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옷이랑 이런 것도 맞춰야 되지 않나요? 옷이며 뭐 응원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응원 도구들 있죠. 아니면은 이제 응원 도구보다는 함께할 음식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네, 뭐 치킨, 맥주 이런 것들도 있고 약간 저는 매콤한 떡볶이 이런 거 좀 땡깁니다. 네, 그냥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말한 거예요.

0: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저희들의 케미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쏘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7873님, 저는 점심밥 먹는 재미로 출근해요. 저희 회사 구내식당이 진짜 맛집이거든요. 점심시간마다 급식 먹으러 뛰어가는 여고생 마냥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한 달차 DJ 폴킴님은 KBS 구내식당 가보셨나요? 저 아직도 못 가봤어요. 갈 일이 없네요. 아,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제가 가서 아주 맛있게 먹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만간 제가 먹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네. 여고생 마냥 식당으로 달려간다. 네. 그 매일 이제 출근하자마자 오늘의 메뉴 같은 걸 이렇게 또 확인하실 거고, 그쵸? 네. 원래 메뉴 이렇게 먼저 확인하는 친구들이 주변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4923님. 회사 후배가 요즘 썸을 타고 있대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있어요. 몽글몽글한 청춘 드라마를 보는 기분입니다. 남의 연애 얘기는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남의 얘기보다 재밌는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얘기면 좀 막 신경 쓰이고 또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좋은 일이 있어도 또 아, 고민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의 얘기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간단 명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판사가 된 것처럼 너무 쉽게 제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이 상황. 자,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가 필요한 이유 닉네임 달고 알려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미정님의 신청곡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할게요. 우리 형들 노래예요. 듀오디의 하늘색 풍선. Okay, I'm a cheerleader now.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주말까지 출근할 수 있다.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온다고 내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걔네 부모님이 좋겠죠 뭐. 네. 그래도 이렇게 멋진 선생님 계시다면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 나가요. 4232님 안녕하세요 폴킴님. 저는 오랜만에 머리하러 미용실 왔는데요. 때마침 이 미용실에도 폴킴님의 라디오가 나오네요. 완전 럭키잖아. 머리하는 건 좋은데 미용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참 고됩니다. 얼른 머리 예쁘게 하고 커피 마시고 싶어요. 되게 취향 좋은 미용실 다니시나 보다. 네, 앞으로 거기 정착하세요. 다른 미용실 가지 마시고. 네, 너무 좋은 것 같다. 그 혹시 그 미용실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면 폴킴 노래만 쭉 24시간 틀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커피 나가고 예쁘게 머리 하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우주소녀의 너에게 닿기를.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에 이어서 우주소녀 너에게 닿기를 듣고 왔습니다. 김진광님께서 가끔 옷주머니에서 입고 있던 현금이 나오면 엄청 기분 좋지 않나요?

0: 커피라도 하나 새로 나오면 제 자식인 거 마냥 뿌듯해요. 폴킴님은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시나요? 제가 작년 식목일날 이렇게 꽃집에 갔다가 화분들을 50% 세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두 개를 샀어요. 열심히 또 네 입도 닦아주고 주변에 또 그 우리 가수 유나 양이 이렇게 화분 이렇게 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이제 화분을 옮겨주겠다고 하면서 무슨 약과 흙을 사서 섞어서 좀 2주간 또 숙성을 시켜라 뭐 이런 레슨을 해준 것 같습니다. 유나야 너가 와서 대신 좀 해주라.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프라이머리 피처링 범키 팔로알토의 러브.
1: Yeah. I can call it love, and you can call it love.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오늘은 집중력과 청력 센스를 동시에 발휘해서 맞추는 그런 퀴즈입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 또 우리 제작진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이 정도면 약간 본인들이 방송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목요일 밤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우리 제작진분들이 한 글자씩 동시에 외치는 네 글자의 나라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네, 너무 쉽죠. 정답자 다섯 분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레어님께서 보내신 글이 웃긴데요. 흑임자 콩국수 먹고 있어요. 콩물만 사와서 흑임자는 직접 갈아 넣었어요. 채썬 오이랑 찐 달걀까지 올려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깜놀했네요. 폴킴님도 다음에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강추입니다. 네, 디저트로 에클레어 먹어야겠어요.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저 역시도 가끔 마트 가면 정말 이 그 기업 브랜드들에서 만든 콩국수 말고 약간 어떤 코너에서 막 그 직접 갈아서 온 것 같은 게 콩국물 이런 거 팔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먹으면 진짜 진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다가 설탕 살짝 넣어가지고 네, 일단 음료수처럼 한잔 한 다음에 콩국수 먹으면 너무 맛있죠. 노래 듣고 올게요. 두 곡 이어집니다. 온앤오프의 여름 속 그리고 8110님의 신청곡 러블리즈의 여름 한 조각.

그래서 한 분께서 불만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네, 저 대신에 지금 다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고맙고 네 사랑합니다. 아 근데 정말 날이 갈수록 은행에 가면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은행 수가 줄어드는 건지 그런 거겠죠? 가끔은 약간 은행의 직원분들이 좀 줄어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줄이 줄지를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업무 보려면 한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는 은행에 가는 게 두려워지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유정환님의 신청곡입니다. 키썸의 서 어른.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7357번님께서 반가워요 폴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고딩 딸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갖다 주고 왔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 응원해요. 이현의 내꺼 중에 최고 신청합니다. 저 역시도 기숙사 생활을 꽤 오래 했었어요. 네, 저는 남고여가지고 정말 심지어 이제 유학생이잖아요. 저 유학파거든요. 네, 그 단체 생활할 때 그 외국 문화인 것 같아요. 정말 신발 신고 침대를 막 뛰어다니고 했었어요, 다들. 네,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때는 정말 어린이들끼리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이런 게 중요하죠. 아, 또 그래도 이렇게 고딩 딸 필요한 거 있어서 갖다 주고 했다고 하니까 따님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3, 4부는 피식대학의 정재영님과 함께합니다.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오늘의 토크 주제를 살짝 스포를 하자면 약간 언락시? 아니면 피규어? 이런 쪽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7357님의 신청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이현의 내꺼 중에 최고.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0: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뭐야? 다음에 또 오고 싶네. 약간 이런 설레는 느낌? 아, 좋습니다. 즐겁게 설레는 데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데이트 신청해줘서 고맙다는 말 잊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피식대학 정재영님과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도 저희랑 수다 떨 준비되셨죠? 어떤 주제가 나올지 기대 한번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막 이렇게 막 엄청 적극적으로 하는 팀이라기보다는 초대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요 하면 어 들어오세요 하는 편이라 가지고.
1: 아이 거짓말.
0: 아 진짜로.
1: 아 존댓말로 해 우리 어? 존댓말로 할까?
0: 어 그럴까?
1: 존댓말로 하래. 어,
0: 그러니까요.
1: 네. 미안해. 아, 너가 예. 너 말이 맞았네.
0: 공영 방송이라.
1: 내가 너무 경솔했다. 예.
0: 그래서 어쨌든 어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게스트 분들이 어 저 네. 나오고 싶어요 하면은 보통 이렇게 그 게스트 보고 어 지금 시간대 이제 그 차 있는 거 보고 어 돼요 돼요 해서 하는 거라서 어 폴킴 님이 한다고 하면 뭐 저희야 뭐 너무 땡큐죠.
1: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영어가 실제로 많이 늘 것 같아요.
0: 엄청 늘었어요.
1: 오 진짜로. 그러니까
0: 특히나 리스닝이 저는 이제 어차피 스피킹은 안 하니까 아. 리스닝이 진짜 늘어가지고 오. 해외에서 여행할 때 네. 진짜 애지가는 거는 좀 알아듣는

0: 아이한테 교육적인 도움도 된다고 한다면 아, 일석이조가 아닌가.
1: 너무 좋고 사실 요즘 그 한창 피식쇼 이제 많은 분들이 봐줄 당시에 그 수많은 영어 이제 프리토킹 이런 그 학원에서 오. 저희 거를 자료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0: 대박.
1: 그러니까 실제 대화에선 이렇게 쓴다. 오. 약간 이런 식으로 예를 드는
0: 괜찮다.
1: 거에서
0: 괜찮다.
1: 저희가 약간 좀 콩글리시가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접근성도 좀 쉬워지고
0: 그게 뭔가 말하 익숙하고 편하고 뭔가 그렇게 말하고 싶고
1: It's like
0: It's like 7123님 것도 한번
1: 분명 피식대학 초창기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재영이 형 결혼하더니 좀 잘생겨진 듯?
0: 어?
1: 배신이에요. 우리 세계에서 형이 대장이었는데 우리 세계 탈퇴하려는 듯? 아, 요거는
0: 아니 왜 근데 왜 진짜로 왜 갑자기 이렇게 멋있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1: 아,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철학이 있습니다.
0: 어, 철학까지.
1: 예. 네, 그게 뭐냐면 이제 혼자 다닐 때는 사실 욕 먹어 봤자 제가 저한테 욕 먹는 거라 가지고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라 가지고 뭐 그냥 내가 욕 먹나 보다 하고 마는 건데.
0: 아, 누가 욕을 한 적 있어요?
1: 아, 뭐든 하여간. 어. 뭐 얼굴로든 뭐든 하여간.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사실 제가 조금 어디 가서 빠지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은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아유 쟤는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저런 것도 안 챙겨주네 라는 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또 나를 잘 챙겨야 어허.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안주인을 욕 안 먹이게 하려면
0: 너무 이거 스윗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1: 잘해야

0: 선생님 같아요.
1: 팔짱 끼고 포즈 네. 취하고 이런 거. 아, 예. 그런 거라도 뭐 뭐라도 하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넥타이를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어요.
0: 네, 남편은 네 나가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1: 일 많이 해야 돼요.
0: 형진님께서 너튜브 네버더레스 정재형 엄청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도 곧 딸아빠가 되거든요. 어허. 우리 힘내봐요. 일단 1년만 버티는 게 제 목표예요.
1: 아, 축하드립니다.
0: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아, 요게 이제 제가 그 제 개인 채널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 Never the rest 정재형이고.
0: 아, Never the rest.
1: Never the rest 정재형.
0: 아, 영어 진짜 늘었다. 네, 발음이 좋네.
1: Never the rest 정재형이라고. 네. 그 이제 육아를 제가 네. 곧 하잖아요. 그리고 임산부를 두고 있는 남편의 시점에서 오. 과연 좋은 남편은 무엇일까? 아. 좋은 아빠는 무엇일까를 다른 남편들에게 이제 배우고
0: 아기가 있는 아빠들이
1: 아기가 있거나 혹은 저처럼 같이 이제 임산부를 둔 남편들 찾아다니면서
0: 서로 정보를 얻고
1: 정보 이제 교류하고 그리고

0: 못 타고 있는 여자들 차를 5대나 대신 주차해 준 적도 있고요. 등산 갔을 때 위험한 구간에서 사람들에게 길 안내를 하느라 정상까지 못 간 적도 있어요. 사람이 착하긴 한데 가끔은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1: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집다
0: 오지랖.
1: 아, 오지랖이라기보다는 왜냐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인데 우선순위가 내 가족,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타인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인 거죠. 굉장히 싫습니다.
0: 아, 근데 네. 지금 예를 들면 이 주차 이런 것 때문에 네. 너무 고마워해.
1: 그 사람들이?
0: 너무 고마워하고
1: 당연히 고마워해야죠.
0: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네. 그 마음이 너무 전달이 되고 네. 그걸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1: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는 나은 사람이 되라고요. 왜 자꾸 남한테 자꾸 나은 사람이 되려 하냐 이거죠.
0: 확실하네 정말. 우리 폴킴님은.
1: 미안해 미안해 나 남자 마이 될 수가 없어요. 공감을 못 해주겠어요.
0: 아 근데 이거 이 오지랖은 저도 네. 굳이 이렇게까지. 근데 이런 건 좀 이해가 가요. 그 주차는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길 안내.
1: 아 이런 거는.
0: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밑에 좀 위험해.
1: 오.
0: 뭔가 돌이

우리 여은 형님, 네. 캡틴 코리아랑 같이 함께 하셔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희는 여은 형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다음 노래 들어볼게요. 태연의 Why.

0: 모래 땡 뭐 이런 거.
1: 아, 그쵸 그쵸.
0: 네, 뭐 이런 건 이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같이 하기에 조금.
1: 맞죠. 네, 아, 아닙니다. 보글보글 두 명이서 할 수 있어요.
0: 인형이긴 하죠.
1: 녹색 공룡이랑 예. 파란색 공룡 이렇게 두 마리 나와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팀플 가능하거든요.
0: 아, 또 가능하네요. 예, 가능하네요. 예, 좋겠어요. 가능해서. 참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남자분, 네, 보글보글 그만하래요. 예. 지금 와이프 지금 뚜껑이 보글보글 한다고 합니다.
0: 취미니까 또 어떻게 네. 맞겠어요.
1: 자, 이렇게 남자들의 다양한 취미 이야기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그럼 안에서 남은 열기로 익는 거예요?
1: 했다가 다시 또 구우세요.
0: 아,
1: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레스팅을 보통 하거든요. 맨 네. 마지막에 이제 앞뒤로 앞뒤로 앞뒤로 계속 굽다가 맨 마지막에 레스팅 한 번만 하는데 네. 제가 이것도 땡튜브에서 봤는데 앞에 뒤에 앞에 뒤에 한 1분씩 1분씩 해서 2분 정도씩 굽고 네. 중간에 한번 꺼내서 온도 한번 쟀다가 다시 또.
0: 아, 거기서 침을 꽂아서. 그럼 침 온도가 몇으로 몇이 돼야 돼요?
1: 52.

0: 남자들한테는 이게 너무 그 솔직히 남자들이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맨즈 케이브라 그래가지고 네.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1: 아 맞아 있어요. 있어.
0: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낚시가 완벽한 남자들의 동굴이에요. 오. 아무도 말도 안 걸고 왜냐면 낚시터에서는 네. 서로 말을 잘 안 걸어요. 각자 각자 하니까 딱 조용히 혼자서 낚시 딱

0: 하겠습니다. 네. 그 꼬막사랑님의 사연이 하나 있거든요.
1: 어, 네네.
0: 폴킴, 고영배, 권정열, 이석훈, 넉살, 오존 등등 결혼한 남자 싱송라들이 꼬막사랑단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그룹을 계획 중인데요.
1: 오.
0: 이 그룹의 조건이 유부남만 가능하대요. 네. 혹시 꼬막사랑단 공연하게 되면 재영님이 MC 해주실 수 있나요?
1: 아우, MC도 가능하고 뭐뭐 네. 뭐 부탁하시면 뭐 춤과 노래 뭐 뭐든 가능합니다.
0: 어, 저 멤버를 약간 꿈꾸시는 건가요?
1: 아니요, 아니요. 그 멤버라기보단 네. 그 무한도전에서 약간 네. 대포코님처럼.
0: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그 뮤직비디오 보니까 그 댄스 멤버로 들어오셔도 손색이 어? 없으실 것 같기도 해요.
1: 아니 꼬막사랑단 댄스도 하나요?
0: 아니 댄스곡을 할 수도 있으니까.
1: 아 그러면 댄스 곡을 하면 댄스도 하는 거잖아요.
0: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예. 이 멤버분들 뭐 넉살분, 넉살 오존 이석훈님은 이 꼬막사랑단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걸 모르고 계세요.
1: 아 근데 일단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저희가 이제 가요광장에서 저희가 임의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아. 아 이런 거 좋다.
0: 임의라고 있기 때문에 아. 아, 일단은 저희 그러면은 다음에 하게 되면은 꼭 재영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예, 아, 뭐 MC는 뭐 너무. 당연히 너무 쉽고 에이. 사실 뭐 다른 거 있으면은 뭐 재밌는 거 뭐든
0: 좋아요 좋아요. 예. 자.

0: 짬뽕 식사죠.
1: 내내 이렇게 설명해놓고.
0: 아, 식사는 식사예요.
1: 아, 그래 요리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아,
0: 깊이는 있지만 식사예요.
1: 아, 식사는 식사예요.
0: 왜냐? 식사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 아, 그럼 네,
0: 요리는? 아. 요리는 이제 깐풍새우 뭐 이런 거.
1: 냉정하시다.
0: 예, 냉정해요. 예.
1: 우리 다음 사연 피구왕자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0: 네, 피구왕자님.
1: 네.
0: 말 없는 경상도 사나이 저희 아버지는 명상을 즐기세요. 아우. 차라리 밖에 나가서 노시지. 라디오도 TV도 음악 소리도 무조건 줄이라고 야단하시면서 혼자 꾹 입 닫고 명상에 빠지십니다. 가끔은 집이 아니라 절 같아요. 아빠 미워.
1: 그래 왜 집에서 명상을 하실까요?
0: 왜냐면 집 명의가 아버지 거이기 때문에.
1: 너무 명확하다.
0: 예, 아버지 보고 나가라고 하면 되죠. 그 지금 집이 절 같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1: 진짜. 아, 나 진짜 근데 난 너무 와닿았어요. 내가 떠나야지.
0: 그쵸.
1: 이 아빠 명이면 내가 네, 가야지.
0: 주지스님이 명상하겠다는데.
1: 어, 맞아. 예. 맞네, 맞네.
0: 예, 어디 동자스님이 지금.
1: 저 너무 지금 와닿고 이해가 됐고 납득이 됐어요.
0: 예, 그럼요. 아니, 뭐, 월세라도 내시면 모르겠는데,
1: 맞아.
0: 월세 안 내실 거 아니에요.
1: 맞아, 맞아.
0: 어디 집에서. 예, 근데 저는 사실 명상은 최고의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명상은.
1: 네.
0: 저도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가끔 가다가 하는데
1: 네.
0: 진짜 좋아요.
1: 어떤 게 좋죠?
0: 그냥 이

0: 체육 돈가스 피식대학 정재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남자들의 취미거든요. 계속해서 사연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32번님.
1: 532님, 저는 남자고요. 제 취미는 아내의 손을 잡고 1시간씩 산책하는 겁니다. 으흠. 요즘 날이 더워졌지만 한 손에 땀이 나면 반대 손으로 다시 아내와 손을 잡아요. 이렇게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유일한 취미이자 행복의 시간입니다. 재영님, 폴님, 그렇죠?
0: 이런 사연 들으면 또 몰랑몰랑한데 왜 제 새끼분들 표정이 안 좋으시죠?

0: 소질이 있는 거예요.
1: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AI 시대에서 이 중장비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 될 거라고 했어요.
0: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네. 중장비 기사분들 뭐 이런 그런 되게 뭐랄까 고능한 기술들이죠. 네, 그렇죠. 이런 기술들을 다루시는 분들이 돈을 또 잘 벌기 때문에 네. 너무 소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1: 우리 지우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네. 김선주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0: 네. 제 남동생은요 연애가 취미예요. 근데 진짜 신기합니다. 제 눈에는 하등 쓸데없어 보이는 엄마 아들이 연애를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만나는 여자들이 예쁩니다. 얼마 전에도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던데 제발 프로필 사진에서 티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1: 이거는 부러움이에요.
0: 그쵸, 부럽죠.
1: 부러움이에요.
0: 부러움이고 아니 남동생이 혹시 이름이 김지우 씨인가요?
1: 그럴 수도 있겠네.
0: 예, 같은 김씨인데.
1: 김선주, 김지우.
0: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근데 네. 이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1: 어떤 건?
0: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네. 얘 여자친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닌데. 근데 계속 여자친구가 바뀌고 생기고 막.
1: 근데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세일즈가 잘 된다? 세일즈가 잘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0: 어? 뭔가요?
1: 아, 저야 모르죠.
0: 아, 몰라요?
1: 저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저는 모르죠.
0: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친구들은요. 네. 그 확실히 그 좀 맷집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의 맷집.
1: 마음의 맷집. 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0: 아, 그리고 차이는 것도 별로 그 내상을 안 입고 그래서 계속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대시를 하고 어필을 해서 오호. 사귀고 또 헤어지고 또 많이 이렇게 해서 사귀고 헤어지고 하는데 음흠. 보통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네. 마음의 내상을 좀 씹혀 있어요.
1: 우리 선주님 어떡해. 선주님 지금 벌써 내상 입으셨어요.
0: 아,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말에 내상 입는 것 자체가 좀 맷집이 약하신 거예요.
1: 자 가요광장 들으면서 맷집 키우셔야 됩니다.
0: 예, 키우셔야 돼요. 자.
1: 나 우리 콩콩님의 사연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남편은 세차에 진심이라 주말마다 두세 시간씩 차를 닦아요. 집은 먼지가 보여도 그냥 지나치면서 차에는 물자국 하나도 못 참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차는 바로바로 닦아줘야 한다. 고집을 그렇죠. 부리는데 그럼 집은 방은 화장실은 그리고 세차할 때마다

0: 벌써 인사 나눌 시간이에요.
1: 아, 벌써.
0: 아니 시간이 너무 후딱 가요 여기는.
1: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뭐 사연을 읽고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끝내라고 하시니까.
0: 아니 재영 씨랑은 그 중간에 노래 나가고 광고 나갈 때도 얘기를 하니까 말을 쉬질 않아요.
1: 아니 그 노래를 네. 그 처음에 시작할 때랑 끝날 때 한 번씩만 듣고 아. 얘기를 좀 하죠. 우리 대화가 좀 필요해요.
0: 그 약간 SNS에 노래 이렇게 빠르게 빠른 버전 있죠. 패드업 버전 있잖아요. 그걸로 틀까요? 그냥 빨리 끝내버리게.
1: 그냥 빨리 끝내버리게.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현대사회가 대화가 필요합니다. 예.
0: 여기 가요광장이래요. 토크광장 아니고.
1: 아 그렇죠. 가요광장이구나. 네. 아, 가요니까 토크광장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좀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재영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 네
0: 다음 주에 또 만나는 거죠?
1: 네, 또 만나야죠. 너무 즐거웠고 다음 주에도 토크 광장 아니고 가요 광장으로 아. 찾아뵙겠습니다.
0: 네, 우리 이제 만사 계신 이제 와이프분께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아, 건강하게.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는 재영님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1: 안녕.
2: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3: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2: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Feel it 너야 비였어요. 6월 11일 목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첫 곡이요. 저도 꽃 쪽에서 일한 지 4년 차인데 일하면 일할수록

0: 전이 가더라고요. 뭐가 문제예요? 얼른 사세요, 얼른. 이야, 지금 예쁜 여름 원피스 한창 나올 때잖아요. 아유, 혹독한 다이어트 고생하셨어요. 아유. 8963, 제 화분에 심어둔 토마토에 관심이 가요. 아기 토마토가 열렸어요. 이거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와, 행복하시겠어요. 날마다 얼마나 컸니? 어제보다 더 컸네. 인사도 하고 임정현 씨 4956 8963 세 분에게 금일아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목요일 저녁 라이너님과 함께하는 영어보기 좋은 날 3부에 문 여는데요. 최근 극장가를 선하게 물들였던 이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특이한 작품이더라고요. 저도 보고 왔는데 재미있는 퀴즈도 함께 풀어보시죠. 그 전에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 소개해드린 분들에게는 딱딱 맞춤으로 선물을 챙겨보겠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콩, 스마트폰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10: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11: 위제로
10: 과식계도 제로제로
11: 위제로
10: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1: 위제로
10: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1: 위제로
9: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2: 일양약품.
1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

0: 내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옛날 이금입니다. 목요일 생방송 일부 어쩌죠? 김진우 씨 어쩌죠로 시작하는 사연인 걸 보니 뭔가 좀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죠? 요즘 애견 미용 비용이 너무 비싸서 미용 기구를 사서 호기롭게 제가 직접 다듬어 줘봤는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용서해 줄까요? 흐흐. 안 되겠다. 다시 미용실 가자. 김진희 씨. 아유, 진짜. 응? 그 연습도 안 하고 이렇게 미용 기구만 그 있다고 이걸 다 잘할 수 있으면 왜 그 미용사들이 계시고 왜 그분들이 돈을 버시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아이고. 닭고기 세트 보내드릴게요. 얼른 미용실 데려가요. 얼른. 내 품에 안겨 김원준.

이양섭 씨, 날씨가 바람이 적당히 불면서 시원하네요. 새벽에도 시원하게 자니까 꿈도 상쾌하게 꾸는 것 같아요. 가끔 악몽을 꿨는데 날씨에 따라 꿈 내용도 달라지나 봐요. 오늘도 날씨가 좋으니까 꿀잠 자겠죠? 아주 계절과 그날의 날씨, 뭐 온도, 습도 이런 데 아주 예민한 분인가 봐요. 아, 그럼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진짜 쾌적하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바람결이 아주 좋잖아요. 이양섭 씨 오늘도 꿀잠 주무세요. 0958, 사랑하기 좋은 날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참여는 처음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저녁마다 걷고 있는데 지금도 걸으면서 듣고 있어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 끝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날 거 보니까 정말 몸이 가뿐하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몇 킬로그램 줄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어투가 아주 홀가분한, 다이어트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 0958이어서 김효정 씨, 고등학생 아들이 몸담고 있는 밴드에 버스킹 공연이 있어요. 지난번엔 시간 딱 맞춰 갔더니 이미 끝나버려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찍 가서 기다리려고요. 김효정 씨, 엄마가 관객으로 앉아있는데 아들이 밴드 버스킹 공연을 하면 서로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만 보이네. 엄마가 오셨구나. 좋은 시간이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3535 이분 말대로 마음이 힘들 땐 먹어야 돼요. 이 마음은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은 몸으로 움직이거든요. 몸 중에서도 이 소화기관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마음을 마음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 저녁 열무김치에다가 진미채 반찬에다가 김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그냥 달걀 후라이 하나 붙여가지고 맛있게 드시고요. 후식으로는 산딸기. 아, 건강 잘 챙기세요. 제가 영양제 선물을 3535 두 개 보내드리려니까. 왜냐면 친구한테 하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친구라서 전해주세요. 권오순 씨. 안 좋은 꿈을 꾸어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출근했는데요. 아침부터 컵을 깨뜨렸습니다. 왠지 기분이 우울해지는 느낌이라 동료한테 얘기했더니 별거 아니라는 듯 즉석 복권을 사래요. 혹시 당첨되면 좋고 안 된다면 복권 탓으로 돌리라네요. 괜찮은데요? 현명한데요? 오, 저도 이거 혹시 저작권 없죠? 주변에 써먹어도 되죠? 야, 이거 돈 얼마 안 드리고 기분 전환 확 되겠는데요? 진짜 맞는 말, 맞는 말. 되면 좋고 안 되면, 야, 이 복권 때문이네. 훅 하고 복권과 함께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면, 야, 주변에 왜 이렇게 현명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권오순 씨에게도 영양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영은 씨. K씨 지친 하루 끝에 너와 나 신청해요. 편두통을 안고 퇴근했거든요. 벌써 한 주도 다 지나왔네요.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하고는 확실히 달랐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표정. 상상하고 싶지 않은 미래가 눈앞에 펼쳐졌고 외면하고만 싶었다. 무슨 정신으로 앉아있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횡설수설하다가 몸이 좋지 않단 핑계로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왔다. 알고 있었다. 오랜 세월을 곁에 있어놓고도 용기를 내지 못한 나는 그를 욕심낼 자격이 없단 걸. 그래도 그가 야속했다. 그의 행복에 내 자리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를 가져본 적도 없으면서 영영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웠다. 이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수천 번도 넘게 만약에 되뇌면서 뜬 눈으로 지새웠던 밤을 떠올린다. 만약에 모든 걸 걸고 고백했더라면 기회라도 있었을까? 어쩜 우린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까?

0: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이소라.
1: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아, 그러니 빨리 고백이라도 해보시지.
0: 장은숙 씨가 뭐 안타까워하셨고요. 정경희 씨, 만약에는.

나면 다 추억이라고 하던데 저에겐 아직도 쓰린 기억이랍니다. 아, 결혼 준비하다가 헤어지고 오는 일은 없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훌훌 그래서 연애일기 쓰신 거죠? 그럼 잘하셨어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히는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과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 서인영.

0: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 통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에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와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0: 데이브레이크 팝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목요일 생방송 3부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어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영어 보기 좋은 날 함께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영어 퀴즈도 준비해두겠습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땅스포.

0: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화면,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사운드,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 상영관 속 에너지는 어마어마해집니다. 수십 명의 관객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스크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강렬한 몰입의 슬기로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보기 좋은 날.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라이너님 오셨습니다. 와, 정말 숨도 안 쉬고 이런 표현이
1: 몰입감이 대단한 그런 작품들이 있죠.
0: 예,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바로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0: 이와는 그런... 별도로 우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영화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가 좋아의 후유증이.
1: 아.
0: 와, 진짜 사람들 진짜.
1: 네. 네. 와일드 씬.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거죠?
1: 네, 뭐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도 흥행을 잘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0: 네, 군체도 네. 그렇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화들이 흥행

0: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무섭기도 한 그런 네. 영화인데요. 이거는 좀 탄생 배경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야기 자체가 보통 이제 무서운 이야기나 이런 거는 어떤 신화라든지 설화, 민담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1: 아니면 또 웹툰 이런 데서도 가져오기도 하죠.
0: 그렇죠. 뭐 네. 소설이나 만화 네. 이런 데서도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 괴담이 원천 소스가 됩니다.
1: 아, 이제 이런 시대가 됐네요.
0: 예, 인터넷 괴담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든 영화고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도 사실 이 인터넷 괴담계에서 정말 소년 시절에 16살, 17살 이 네. 시절에 엄청난 조회수를 올렸던 유튜브 같은데 영상을 올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네. 그 사람이 20살이 되어서 감독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1: 와,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천재 소리 듣는 분들이 영화계도 좀 계시는데 네. 이분도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분이 데뷔를 하셨고요. 이 거기에 이거를 제작한 곳이 A24, A24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전이라든지 미드소마 같은 영화를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봉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백룸이라는 영화입니다.
1: 백룸. 우리나라 최초 개봉도 이제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0: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작품들이 한국에서 최초 개봉을 하고 있어요. 어제 개봉한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라고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인데 그것도 한국에서 최초 개봉입니다.
1: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관객들이 전 세계 영화 제작자들 혹은 뭐 영화 유통하시는 분들의 관심의 대상인 거죠.
0: 아, 그렇죠. 그리고 네. 반응이 굉장히 빠르다는 게 장점입니다.
1: 네, 네.
0: 한국 관객들은 신작이 나오면 바로 그 신작에 몰리고요. 네. 그리고 그 신작에 대한 평가를 가차없이 내리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재밌으면 재미있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1: 네. 이 작품은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한국 관객들에게 최초로 개봉한 거겠죠?
0: 그렇습니다. 이게 인터넷 괴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케인 파슨스라는 감독인데요.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살 아주 어린 소년 시절에 너튜브에 올렸던 그런 영상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은 거예요. 요즘 인터넷 괴담은 인터넷에 이제 글을 올리면 그 밑에다가 이제 댓글을 계속해서 다는 형식으로 서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괴담들은
1: 집단 창작 같은 거네.
0: 집단 창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면 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이런 아이디어는 어때? 이러면서 계속해서 붙여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저작권이 없다는 겁니다.
1: 그렇겠네요. 네, 내가 단독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
0: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걸로 책을 내도 되고 영화를 만들어도 되고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집단 창작이다 보니까 공포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번 작품은 바로 그런 인터넷 괴담이었고 괴담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사실 게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클립 현상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속의 캐릭터가 밖에 있는 벽이나 건물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을 때 많이 일어났던 일종의 에러, 버그 이런 거였는데요.
1: 아, 네네네.
0: 그랬는데 그게 현실에서도 일어나면 어떨까? 현실에 우리가 벽을 쑥 하고 통과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될까? 사실 게임에서는 그게 유저들이 갈 수 없는 공간, 그냥 만들어 놓은 이상한 공간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괴하고 스산한 느낌이 들거든요. 현실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클립 현상을 바탕으로 이제 백룸이라고 하는 정말 사무실처럼 된 노란 벽지가 있고 카펫이 깔린 그런 무한히 이어지는 사무실로 가게 된다. 이게 이제 이 괴담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신 방에 어느 벽을 이렇게 만지니까 여러분이 쓱 그 안으로 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벽을 여러분 몸이 통과해요. 통과하고 나니까 거기 또 다른 집 같은 게 있는 거 이런 거죠.
0: 그렇죠. 네. 마치 영화의 표현을 빌리면 네. 내 방에 대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설명만 듣고 대충 만들면 어딘가 좀 이상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 이상함이 있는 공간인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0: 제가 본 느낌은 저는 어땠냐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공간이구나.
1: 아 맞습니다.
0: 백룸 자체가 주인공이구나.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게 다 심리 같았어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추상파 화가들의 그림 같은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1: 맞습니다. 네. 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그 공간.

0: 영어로는 리미널 스페이스 장르라고 하는 건데 이 공포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맥락이 부재할 때 공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큰 마트를 갔는데 근데 그 마트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새벽에 혼자 마트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1: 그렇죠. 새벽엔 일단 안 여는데 마트가.
0: 그렇죠. 응.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고 무서울 네. 겁니다. 근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서울 건 없을 거예요. 뭐 이상한 존재가 있진 않을 테니까.
1: 그래도 좀 수산하죠.
0: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유가 맥락이 부재했기 때문에 원래 그곳은 사람도 많아야 되고 계산도 막 하고 있어야 그쵸? 되고 음악도 나와야 되는 곳인데 어둡고 사람이 없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장르는 그런 비슷비슷한 공간 분명히 나한테 익숙한 공간처럼 보이는데 어딘가 다른 거죠. 예. 그게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무서움을 주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이런 경계 공간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일단 여기서 퀴즈 내드리고 퀴즈 내고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이 공간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퀴즈 내주세요.
0: 네, 오늘 다루고 있는 영화 백룸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같은 공간에 대한 공포를 그린 작품이죠. 그래서 준비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공간을 뜻하는 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안방, 2번 공부방,

수 있도록 영화표 한 장과 팝콘 세트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쿠폰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하시겠어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듭니다. 정답은 코너 끝나기 직전에 발표하겠습니다. 노래 먼저 듣겠습니다. 커티스 레드 레드.

0: 내용을 좀 다 알더라도 네. 이게 어떤 건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1: 진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건가? 혼자서 막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정아 씨. 공포영화 잘 못 보는데 궁금해지네요.
0: 네. 좀 무섭긴 하죠.
1: 저도 공포영화 잘 못 보는데요. 이거는 공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거.
0: 그렇습니다.
1: 김희수 씨. 4차원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현실적인 경계와 기괴한 분위기가 주소재인 공포물인가 보군요.
0: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것만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0: 맞습니다.
1: 이 영화는.
0: 맞아요.
1: 2901. 예전에 대형마트 24시간 영업할 때 새벽 2시쯤 장을 보러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요한 마트에 냉장고 압축기 소리가 쾅 울리니까 소름 돋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0: 네,
1: 거죠.
0: 그렇죠.
1: 맥락 없는 상황에 공포. 그런 네. 상황에 찾아오는 공포. 저희 일단 배우들이 아주 뛰어난 배우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작품에.
0: 네. 그렇습니다. 배우들이 아주 엄청난 배우들인데 일단은 주인공부터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작품으로는 아무래도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했었고 그리고 노예 12년이라는 네, 네. 작품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까지 됐었던 트위터 에지오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이제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배우는 레나트 레인스베라는 배우인데 이분은 2021년에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아주 문제작이라고

0: 창을 이렇게 대봤더니 벽 안으로 손이 쑥 들어가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마치 이 자신이 있는 사무실 공간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은, 그런데 가구들의 위치가 완전

0: 무서운 신인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 시간 내서 볼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이 영화 미국에서도 흥행한 것 같더라고요. 박스오피스 1위도 했다는 거 본 것 같아요. 김정은 씨가.
0: 그렇습니다. 그러셨습니다. A24 역사상 최대 오프닝을 기록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1: 네, 자 그럼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네, 공간을 뜻하는 방이 아닌 것을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먹방이었습니다.
1: 정답 맞춰주신 가운데 5분 추첨해서 혼영세트 영화표 한 장과 팝콘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639 신청하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들으면서 라이너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라이너님이었습니다.

돼지고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목요일 생방송 4부 듣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분이 3929 이분이었는데요. 언니, 안양에서 공방 운영 중인데요. 올여름은 특히 장사가 안 되네요. 그래서 배달 아르바이트 계속 뛰고 있어요. 이것도 나름 재밌어요.

Eclipse Run Run 이어서 데이식스 해피였습니다. 2560 남자친구랑 만난 지 딱 한 달이 됐어요. 라디오를 좋아하는 남자친구 덕분에 드라이브하면서 사랑하기 좋은 날 듣고 있어요. 이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으려면 둘이 오래오래 만나고 더 잘 되면 돼요. 왜냐하면 기억은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 계속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에 소개됐지 그치 그치 이러는 게 오래가거든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에피톤 프로젝트 선인장.

0: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오늘 끝곡 언타이틀 오늘 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주인공처럼 잘 잤다 이러면서 좋은 아침이야 너무 아 너무 행복한 아침이야 이러면서 일어나 보고 싶네요. 단 한 번도 살면서 그래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주말이나 이럴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요. 특히 금요일.

0: 힘들어라는 그 감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아, 그래 하자 그냥 아, 뭐가 됐든 그냥 하자 이렇게 많이 혼자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셨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일어나자마자 아 우리 햄디 만나러 가야겠다 상아 들어야겠다 생각하신 분들 계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지금 듣고 계신 거겠죠?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있다면 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요.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5: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패드
6: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0: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서울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당장은 힘들겠죠. 정말 우울하겠죠. 근데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아, 잘 헤어졌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우연님 힘드실 때마다 상하에 사연 남겨주시고 저희 상하와 함께 해주시면은 제가 더 위로해볼게요. 힘내세요. 아유, 또 이제 좋은 사람이 올 겁니다. 오히려 좋아. 이 마인드로 해봅시다. 우연님. 노래 듣고 올게요.

얼굴이 반질반질하면서 살이 되게 차오른 느낌으로 굉장히 좀 잘 먹은 사람처럼 살이 찌는 느낌이라면 되게 건강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고 그런 느낌이라면 과자, 뭐 떡볶이, 피자 이런 살짝 몸에 안 좋은 음식으로 살이 찌면 피부도 푸석해지는 것 같고 좀 뱃살만 이렇게 볼록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과자 이런 게 참 몸에 안 좋긴 해요. 그렇죠? 근데 맛있는 걸 어떡해. 적당히 이제 조절을 하면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그 고기 먹고 찌면은 좀 되게 보기 좋게 찌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튼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스텔라 장의 노래입니다. I can do this every day. One, two, awaken it in the morning. Sun is it, vitamin D and mouthful of Listerine. My gosh, what's happening?

요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요 2014년 6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의 4위 곡 아이유 너의 의미 2위 게리정인 사람 냄새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2014년 6월 2주차 노래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2004년 6월 2주차에 뭐하고 계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그냥 이 플리마켓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때 나 진짜 뭐하고 있었지? 궁금해서 2주차까지는 못 찾아봐도 얼마 전에 휴대폰 정리를 하면서 2014년 6월 이맘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뭐 특별한 걸 하진 않았지만 제 모습이 엄청나게 놀랍더라고요. 2014년의 저의 모습은 정말 화장법도 이상하고 옷도 왜 그렇게 입었는지 모르겠고 아, 뭐 고등학생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굉장히 촌스럽더라고요. 아, 그때의 사진이 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노래와 관계없는 얘기였긴 한데 여러분도 한번 재미로 찾아보세요. 2014년에 난 뭐하고 있었지? 어떤 모습이었지? 네, 저는 괜히 봤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못 마셔도 또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때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텐션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서은광, 이면식, 육성재, 알듯말듯해.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저희는 1부 마무리하는 곡으로 정준일의 있잖아 널 사랑해 듣고 올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오늘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곡을 준비했어요. 먼저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으시면서 영어 가사 예상해 보세요.

첫 번째,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은 눈빛 아우라가 있죠. 두 번째, 갑자기 깨달았어요. 세 번째, 그녀는 모든 공간을 가득 채워요. 네, 스코틀랜드 싱어송라이터 케이티 턴스텔이 2005년에 발표한 곡이에요. 아마 귀에 익숙하게 들리실 만한 곡일 텐데요. 제목이 Suddenly I See라는 곡입니다. 자, 첫 번째 미션 문장.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은 은빛 아우라가 있죠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듣자마자 아마 영화 The Devil Wears Prada라는 영화가 떠오르실 텐데요. 원의 사운드 트랙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And everything around her is a silver pool of light. 첫 소절 들으셨죠? 그녀의 주변의 모든 것은 everything around her is a silver pool of light. 어떤 빛이요? 그죠? 은빛 아우라가 있죠?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pool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P-O-O-L이라는 철자인데 이 pool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영장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수영장이 아니고 뭔가가 촥 퍼져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빛 그 빛이 그녀의 주변에 촥 퍼져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상상이 되시죠? Everything around her is a silver pool of light.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문장이죠. The people who surround her feel the benefit of it. 다음 소절도 잘 기억나실 거예요. The people who surround her, 그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feel the benefit of it. 그것의 좋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가사입니다. 예, 장점을 느낀다 정도 되겠죠? It makes you calm. 근데 좀 독특한 발음이었어요. 그래서 calm 이렇게 들렸는데 cal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C-A-M

이 소절 중에서 She fills up every corner 이 부분입니다. She fills up every corner. 그녀는 모든 공간을 꽉 채운다 라는 뜻이에요. 마치 그녀가 like she's born in black and white. 흑백 영화 속에서 태어난 것처럼요.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만큼 존재감이 강하다라는 뜻으로 활용이 된 거예요. She fills up every corner. 이 문장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fills up every corner. She fills up every corner. 기억하실 수 있겠죠? Makes you feel warmer. 자, 이 부분은요. 마음을 더 warmer, 따뜻하게 하죠.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When you're trying to remember what you heard. 당신이 들은 것을 when you're trying to remember, 기억하려 할 때 She likes to leave you hanging on her wire.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likes to leave you hanging on her wire.

활용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leave someone hanging 이 부분만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봐도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던 구조예요.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고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애태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don't leave me hanging 이라고 하면 맞아요. 나를 애태우지 마라는 문장이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she likes to leave you hanging on a wire 이라고 보겠습니다. wire? 철사라는 단어잖아요. 철사 위에 그녀가 당신을 두기를 좋아한다. 이게 직역 버전인데 그만큼 긴장감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녀는 사람을 아주 긴장되고 궁금한 상태로 남겨두기를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발음상 우리가 들어보면 hanging on her words 이렇게 들릴 때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녀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락상 확인을 해볼 때 hanging on a wire 이라고 기억해 보시는 것이 훨씬 적절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누군가를 보고 또 동경하게 되기도 하죠. 그럼 이 곡 함께 들어볼게요. KT Tunstall의 Suddenly I See.

그럼 힘차게 리뷰 타임! 첫 번째,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은 은빛 아우라가 있죠. 자, 이 문장 뭐였나요? Everything around her is a silver pool of light. 네, 이렇게 문장을 내뱉으자마자 그 멜로디도 떠오릅니다. Everything around her is a silver pool of light. 이렇게 기억해 보셔도 아주 좋겠죠. There is a silver

강조를 한다고 했죠. She fills up every corner 이었습니다. She fills up every corner. 대체 문장 뭐가 좋을까요? She has a powerful presence. 아주 강력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 예, 이런 문장도 가능하겠죠.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Everything around her is a silver pool of light. Everything around her is a silver pool of light. Everything around her is a silver pool of light.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키움으로 파!
1: 국내 주식투자 점유율
0: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도라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새벽에 출근하면서 자주 듣는 노래인데 오늘은 라디오를 통해 듣고 싶어서 신청해봅니다. 아이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이제 출근하실 때 저희가 듣고 싶은 노래들 다다다다다 틀어드릴 테니까 노래에도 좋지만 상하와 함께 해주시면 더더더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아이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0: 많은데 정말 못된 마녀 있잖아요. 너무 무섭고 정말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분출하는 그런 화를 듣고 있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1: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 약간 비꼬듯이 막 출이라도 하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하면은
0: 그러니까요.
1: 괜히 실수를 했는데 오히려 반발심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그 내가 한 실수는 정말 일만큼이라면 괜히

0: 그래서 조금은 배타적으로 네.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심신에 좀 좋은 것 같다. 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서 혹시나 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방식도 써보면 좋지 않을까.
1: 그럼 어떤 말을 좀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나에게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는 상사가 있으면 어떻게 받아치면 좋을까요? 이수재 톤으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상사님 그러는 거 아니야?
1: 정말
0: 그건 제가 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 꼭 제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아 정말

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마리오?
1: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야.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3: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2: 마리오 아울렛
4: 뾰로로로.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5: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6: Yes, I will.
7: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

아, 막 김경아 씨도 우리 안 사귀어? 안 사귀는 거면 다른 사람 보고 데리러 오라고 이런 거 싫어요. 어, 진짜 싫어 이런 거. 어차피 지금 둘이서 있는데 갑자기 막 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 싫어. 예.

0: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아, 7587님 죄송합니다. 조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싫어. 선 약속이 잡혔다고 떠보세요. 이거 진짜 직방임. 아, 남자분이세요 심지어.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자, 기상청과 함께 오늘 날씨를 먼저 체크하고 계속 토크해보겠습니다. 강혜종 씨와 함께 알아볼게요. 혜종 씨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요. 일부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지역 맑은 가운데 남부와 제주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강원도의 경우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 또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소나기 양은 5에서 30mm 정도 되겠습니다. 이 소나기는 찬 공기와 따뜻하고 다습한 공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모레 일요일에도 내륙 곳곳으로 5에서 30mm의 역시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제주도에는 소량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서울이 28도의 낮 기온, 대전, 전주 29,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오늘 아침까지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아서 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Thank you.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경 씨도 그렇고 신선희 씨도 그렇고 남자는 좋아하지 않으면 돈과 시간을 쓰지 않는다. 사귀는 중이라 본다.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 4820님 우리 그 아직 소녀 같으신데 이런 조언은 좀 너무 그 남자분 혼자 사는 집에 가봤어요? 왠지 기혼자일 것 같은데 아, 좀 너무 좀 예, 좀 너무 그 정도까지는 설마. 예. 자, 그리고 0825님도 남자 성격이 어떤지가 중요하긴 한데

저는 그래요. 저는 좀 마음에 든다 하면은 진짜 완전 직진. 계속 막 그 가겠다고 하고 막 예, 만나자고 하고 좀 약간 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인데 그 이제 본인이 아실 거 아니에요. 약간 좀 그 내성적인 편이다. 좀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소심한 것 같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귀엽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아직 그냥 그런 말을 좀 못하고 있을 확률도 있다. 아,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좀 화끈하게 먼저 물어보든지 고백을 하든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예. 나 친구가 소개팅 하러 왔는데 헐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제가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찾아보는 박현빈 씨의 노래,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으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멜로디로 그 외국어 느낌으로 좀 살려보자면 힌트를 드리자면 아나타와 구다사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4부 오늘 모르면 물어보자. 지난주에 이어서 축구 이야기, 월드컵 이야기 계속 해볼 텐데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네, 오늘이 11시에 네, 우리나라의 첫 경기, 체코와의 첫 경기가 열립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월드컵 이야기. 임상엽 축구 해설위원. 아, 해설위원은 아직 아니죠. 예. 네. 임상엽 이제 선수고 은퇴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축구 관련 컨텐츠들을 하고 있는 임상엽 선수와 함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K리그를 대표하는

0: 예. 그래요. 아까 전에 뭐 이렇게 기혼자일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요. 잘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려서 한번 마음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옆구리를 콕콕 한번 찔러보세요. 네. 조정식식 음악 퀴즈 갑니다.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식씩 아마 퀴즈. 자,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356 식식이고요. 저 도전이요. 지금 출근해서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하셨는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0: 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1: 네, 지금 출근해서. 예.
0: 어떻게 이렇게 빨리 출근하셨어요?
1: 아, 제가 요즘 다른 업무를 맡아서 좀 적응하느라고 좀 일찍 출근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지금 사무실에는 혼자 계세요?
1: 아니에요. 주차장이에요.
0: 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예. 아, 저는 혼자 네. 계시는지 좀 체크를 하려고. 지금 이제 네. 오늘 노래 자체가 좀 신나는 노래이기 때문에 율동과 네.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1: 아, 가능합니다.
0: 네, 저희가 그 숨소리로 다 체크 가능하니까 거짓말 하실 네. 생각 하지 마시고요.
1: 네, 알겠습니다.
0: 어, 우리 율동과 같이 저도 먼저 식으로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식식식식식식식 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 원, 투, 쓰리, 포!
1: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딸라라랄랄랄랄라

오늘의 음료 아메리카노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맞히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메시, 호날두, 오타니와 함께 타임에 영향력 있는 스포츠인 100인에 선정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전설적인 선수는 누굴까요? 1번 페이커, 2번 식디 너무 키커, 3번 난 트러블 메이커. 세게 보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센스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씩씩플레이스 오늘의 정답 1번 페이커였습니다. 정답 맞힌 분 중 추첨 통해서 아메리카노 선물 보내드리고요. 방송 후에 FM 대행진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답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세윤 씨가 지커, 개커, 최백커, 페이커. 연예계 4대커, 지커, 개커, 최백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기억에 남는 스포츠 경기와 장면입니다. 오늘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첫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자, 그런 김에 우리 그 추억 속 명장면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뉴스 막간 소식.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안녕하십니까, 박지성입니다. 새해물단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체코와의 경기가 킥오프가 이제 약 3시간 30분 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렇게 슬슬 여러분께서 목을 풀어주셔야 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월드컵 관련 소식 제가 또 들고 나왔습니다.
0: 우리 박지성 선수

0: 한 결승에 오르지만 드라마틱하게 준우승에 머문다. 이런 결과를 예측을 했네요.
1: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결승에서 맞붙고 결국 프랑스가 우승할 것이다. 네, 신문순 해설위원님은 오늘 경기 몇 대 몇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0: 글쎄요.
1: 자, AI와 우리의 예측대로 대한민국의 승리 소식도 꼭 듣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신문순 해설.
0: 아, 이겨야죠.
1: 이길 것 같다.
0: 당연히 이길 것이고. 어쨌든 이게 아까 2대 1 승리라고 했는데 네. 2대 1이든 1대 0이든 3대 0이든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1: 아, 무조건 이겼어요.
0: 월드컵 열기를 끌어올리려면 우리 선수들이 승리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줘야 합니다.
1: 아, 맞습니다. 아, 딱 맞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 무조건 승리할 겁니다.
2: 대한민국 깍깍깍깍. 펭수도 오늘은 붉은 악마가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200달러 펭수입니다.
1: 펭수 안녕. 오늘은 어떤 얘기 들고 왔어요?
2: 당신요. 대박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판다 푸바오 기억나죠?
1: 네.
2: 푸바오의 동생이 태어났답니다.
1: 우리 중국으로 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동생이 생겼어요. 원래 그 또 쌍둥이 동생들도 있지 않았나요?
2: 맞습니다. 푸바오의 엄마 아이바오, 아빠가 러바오인데요. 2020년에 태어난 첫째가 푸바오고요. 2023년에 쌍둥이 루이바오, 후이바오, 그리고

0: 대한민국 파이팅.
1: 어, 대한민국 파이팅.
0: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오케이.
1: 파이팅 해야지 라고 해주셨습니다.
0: Thank you.
1: 자, 오늘 나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끝곡입니다. 자, 이 노래로 가보겠습니다.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듣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날게요. 바이바이.
0: 안녕.
1: 아니, 안윤상 보유곡입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도쿄 대첩. 예. 5014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4강 일본전에서 이승엽 선수가 투런 역전 홈런 치고 울면서 라면 먹고 싶다고 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승리도 챙기고 라면도 챙기고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습니다. 아, 기억나죠? 기억나죠? 기가 막혔었죠. 예. 아, 또 형님 또 오셨네. 이사버그님. 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전희경 선수가 발 내밀게 이겼었죠. 아, 짜릿한 역전승. 진짜 쇼트트랙은 늘 재밌지만 예, 또 90년대 후반 그 98 나가노 올림픽이 또 김동성 선수부터 해가지고 막 기가 막혔었지 진짜. 1309님도 쇼트트랙 김동성 오노 그 명장면이요. 오노의 오버액션 전설로 남을 명장면이었었죠. 그 이천수 선수가 또 그때 토고 때 그 프리킥 이후에 이 세레모니를 또 했었어요. 이게 다 이어집니다. 이어져 이 얘기들이. 김은수 씨 뭐니 뭐니 해도 세리 언니의 양말 벗고 골프공 주워서 샷 하는 모습이죠. 네. 발목 사이에 두고 그 피부 색깔 차이가 너무 나서 그 박세리 선수가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느껴졌었던. 그리고 이후에 한 10년간 애국가에 이 장면이 박제됐었습니다. 그만큼 자랑스러운 장면이었었죠. 네. 아, 또 더 형님 또 오셨습니다. KTT님. 황영조 선수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이요. 다른 선수들은 다 죽어가는 와중에 혼자 몬주익 언덕에서 이 정도 기억력이면은 완전 형님이신데 아, 잘 달리고 송기정 선수의 한을 풀어준 것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하셨고. 그 어디 갔어? 아까 전에 그 이만기 선수가 강호동 선수에게 그 까죽대지 말라고 한 걸 직관하셨다는 분도 아까 계셨었는데. 예. 5279님. 예. 완전 형님이세요. 최유리님. 어렸을 때 방수현 선수가 뒤돌면서 셔틀콕을 쳐서 넘겨 이겼던 그 명장면. 명절에 시골 갔다가 식구들이 너무 많이 와서 숙박업소에

0: 조정식 FM 대행진 2부는 메디힐, 토너패드, 고려기프트, 일양약품, TS푸드,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셀레나제, 공무원시험 합격 해커스,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패드
4: 쏘리실라.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보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축하축하죠. 이젠 멈출 수가 없어요. 아, 신나는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또 승리의 기운이 느껴지는 금요일입니다. 긍정적인 마음만 가득 담은 축하 파레이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국의 대표님, 부장님들 주목하십시오. 경산 스마일 가구 김상철 대표님의 배려로 전 직원이 함께 회사 식당에서 치맥과 함께 월드컵 1차전 경기를 응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아, 김상철 대표님 애국자시네요. 네, 자, 4남매 6367님 동생분께서 오늘 젠더 리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성별 공개, 그렇죠? 6367님만 아들인 거를 지금 알고 있는데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입이 너무 건질거리셨다고 하는데 전국 방송에 먼저 시원하게 스포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0: 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인터넷 라디오 봄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0: 네, 여보세요.
1: 마스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우리 그 마스님. 제가 오늘 그 마스님의 닉네임처럼 빨간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웃음소리 무슨 일이야? 마스님.
0: 네네.
1: 오늘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0: 아, 오늘 바쁩니다. 네.
1: 네, 좀 대충 좀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0: 아, 오늘 사실 면접이 좀 있고 이후에 오늘 이제 러닝이 좀 있고 공식적인 일정 그렇게 있습니다.
1: 네. 아, 그럼 어떤 면접이 있으신 거죠?
0: 아,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보려고.
1: 아, 그렇군요. 면접을 네네. 보시는군요.
0: 네네.
1: 아, 그렇구나. 이게 아직은 뭐 이제 과정 중이니까 그럼 혹시 이제 좋은 네. 결과 있으면 저희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0: 아, 네, 그럴.

0: 반갑습니다.
1: 어, 닉네임 일단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0: 아, 저 회원으로 불러주세요.
1: 어, 회원. 회원이 혹시 그 애기 네, 이름일까요?
0: 예, 맞습니다. 딸 이름입니다.
1: 어, 딸이 첫째요, 둘째요?
0: 아, 둘째입니다. 초등학교 아, 둘째, 4학년이에요.
1: 네. 첫째는 아들이에요?
0: 네.
1: 아들 이름도 좀 한번 얘기하셔야죠.
0: 아들은 안수현입니다.
1: 수현이, 수현이랑 네. 혜원이 어머님께서 자 오늘 도전을 네. 해주셨고요. 목적지는 어디세요?
0: 저는 천안입니다.
1: 아 천안으로 천안에 지금 지내고 계신가요?
0: 예.
1: 아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참 그 계기가 웃긴 게 1년 전에 라디오를 사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어, 라디오를 어떻게 하다가 사셨어요?
0: 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라디오를 진짜 좋아했는데 네. 그 뒤에는 전혀 못 듣고 있다가 이제 출근 준비할 때 너무 적적해서 이제 라디오를 좀 어, 하나 마련해 볼까 하다가 이제 샀는데 그때 이제 식재를 만나게 돼가지고 예, 아침마다 듣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니 뭐 네. 그

0: 마스님이 살짝 빨랐고요. 동시에 만약에 외친다면 기회는 회원님에게 갑니다. 회원님 번호가 끝번호가 0이에요. 네, 마스님 이해하셨죠?
1: 네.
0: 네, 좋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습니까?
2: 네.
0: 자, 문제 드립니다. 1950년 6월 12일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발족한 날입니다. 작년 말 한국은행에서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월 평균 이것 지출액은 지난 5년 사이에 36%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드나 모바일 결제, 간편 송금이 일상화되며 회원님이 빨랐어요. 먼저 던졌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요?
1: 페이.
0: 네?
1: 페이.
0: 페이.
1: 페이.
0: 페이.
1: 네.

0: 아스님에게 넘어가면서 문제 계속 읽겠습니다. 카드나 모바일 결제, 간편 송금이 일상화되면서 이것 결제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버스의 넉 대 중 한 대는 이것 없는 버스로 요금통 없이 카드 단말기로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 주화, 수표를 통틀어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마스.
0: 마스. 정답은요?
1: 현금.
0: 현금.

0: 현금 정답이었고요. 아, 우리 그 일단은 그 마스님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우리 그 회원님이 오늘 그 문제를 한 중간 정도 읽었을 때 좀 한번 승부수를 던져봤는데 아 이게 캐쉬라고 하셨으면 이제 저희가 정답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페이, 아 페이는 조금 애매했어요. 아, 좀 아쉽네요, 회원님.
1: 네, 괜찮습니다.
0: 우리 아이들이 좀 실망하지 않아서

0: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1: 네,
0: 네,
1: 저도요.
0: 앞으로도 계속 많이 추억 만들어요. 많이 삐졌어요?
1: 네?
0: 삐졌어요?
1: 아니요.
0: 네,
1: 계속
0: 혜원님,
1: 들을
0: 우리
1: 겁니다.
0: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빠빠이!
1: 네, 빠빠이.
0: 자, 혜원님이셨고요. 아, 마스님. 마스님!
1: 네.
0: 그, 우리 혜원님이 외치실 때, 아이고,
1: 네네.
0: 늦었다. 아, 나도 현금 아는데 이 상태였어요? 아니면 정답을 모르고 있는
1: 아,
0: 상태였어요?
1: 전혀
0: 아,
1: 몰랐습니다.
0: 모르고 있는 상태였구나. 야,
1: 네.
0: 오늘은 또좀 운도 따랐습니다.
1: 오늘 뭔가 꺾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저는 아 기다리자 인내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0: 작전이
1: 아
0: 통했네요,
1: 네
0: 작전이.

0: 기가 막혀요. 뽑기 기가 막혀요. 아, 기가 막힙니다.
1: 감사합니다.
0: 좋아요, 좋아요. 자, 블랙박스까지 가져가셨고 이제 백화점 상품권과 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날 거죠?
1: 네.
0: 네, 러닝 그 다치지 말고 잘하시고요. 월요일에 네, 만나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빠이빠이.
1: 빠이빠이.
0: 네, 아, 에너지가 너무 좋으십니다. 그 김영임 씨가 오, 지명구 씨도 오 했는데 오가 꽝이었어요. 아, 잘 뽑으셨어요. 네. 자, 청취자 문제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상파에서 KBS가 단독으로 중계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월드콩 퀴즈 이벤트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선으로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의 월드컵 공식 굿즈 유니폼 외에도 다양한 선물이 걸려 있으니까요. 지금 내드리는 퀴즈를 들어보시고 정답 알겠다 하시면 콩 어플 속 상단 배너를 통해서 이벤트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매회 월드컵마다 특별한 축구공이 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회 공인구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금 생방 스튜디오에도 이 공인구가 있는데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트리 장식, 2번 트리 단식, 3번 트리 온다, 4번 트리 간다. 네, 네 개 보기입니다. 어,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은 영문으로 공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지금

네,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북중미 월드컵의 공식 그 공인구, 네, 공인구의 이름이 문제였고요. 정답은 3번 트리온.

0: 세 경기인데 첫 경기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남은 두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부담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첫 경기는 사실 언제나 중요합니다.
1: 네.
0: 근데 더군다나 이번 첫 경기 상대 체코는 우리가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큰 팀이거든요. 그래서 뭐 첫 판에 강호를 만난다고 하면은 지더라도 좀 타격이 덜할 수 있는데 체코는 사실은 첫 경기가 아니더라도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서는 꼭 잡아야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경기가 우리 조에서 제일 강한 멕시코거든요. 오늘 남아공을 개막전에서 2-0으로 이기기도 했는데 그래서 네. 오늘 승리를 하지 못하고 멕시코전을 맞이한다면은 팀 분위기도 크게 떨어지고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체코 어떤 네. 팀인지도 궁금한데 좀 체코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0: 체코 선수들은 일단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게 좀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면은 좀 유럽인들 중에 키가 되게 크고 건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는 48개 나라 중에 체코의 평균 신장이 186cm입니다. 다섯 번째로 높고요.
1: 피지컬이 진짜 좋은 팀이군요.
0: 네, 근데 이제 신장만 큰 게 아니라 체격도 좋고 그다음에 한국이 182cm, 그러니까 4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파트리크 시크가 191cm고 백업 공격수 토마시 호리는 199c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수비진의 이제 뭐 헤딩 경합 상황에서는 큰 위협이 될 수 있고요. 이 정도면
1: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0: 그렇죠. 이 정도면 네. 머리 하나 거의 더 있는 건데 이게 체코가 그래서 미드필더의 패스를 생략하고 수비진에서 전방으로 긴 패스를 해서 이제 헤딩으로 공을 연결하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이고 방금 말씀하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제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유럽 예선에서 10경기에서 22골을 체코가 넣었는데 세트피스에서만 무려 10골을 넣었고요.
1: 야, 어마어마하군요.
0: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체코의 신장을 잘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1차전하고 2차전이 열리는 과달라하라가 해발 1570m입니다. 매우 높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 고지대 적응도 이제 승패 중요한 변수인데 고지대는 공기 밀도가 낮고요. 산소 농도가 부족해서 체력이 빨리 닳고 회복도 늦습니다. 또 공의 속도하고 낙하 지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고지대 적응이 중요한데 우리는 고지대에서 며칠 동안 훈련하면서 적응을 했습니다. 체코는 근데 고지대 적응을 별도로 하지 않았거든요. 체코 감독은 뭐 별 영향이 없다고 했지만은 박지성 이제 선수는 이건 체코 감독이 그럼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체코 감독이 그냥 한 말이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1: 기세가 중요하니까.
0: 그렇죠. 우리가 네. 고지대를 적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플레이오프 이후에 와서 좀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보다 좀 적은 체코.
0: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이제 며칠 동안 머물면서 그런 고지대 여러 가지 산소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몸에서 다 적응을 한 상태입니다.
1: 네. 앞서 이제 교통 정보를 전해드리면서도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광화문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거리 응원전도 펼쳐진다고요?
0: 네.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일단 거리 응원전이 있고요. 이거는 3차전까지 매번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스타필드 매장에서도 월드컵을 생중계해서 보실 수가 있고 또 영화관 메가박스에서도 한국 대표팀 전 경기를 코엑스 등 14개 지점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가실 일이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KBS가 이제 지상파 유일 생중계를 하는데 오전 8시 50분부터 ETV에서 프리쇼가 있고요. 경기 1시간 전인 10시부터 중계방송에 들어갑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다음 뉴스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7개월 만에 과징금 액수가 정해졌는데 6천억 원이 넘는다고요?
0: 네,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확정한 정보 유출 규모가 3,750여만 명의 정보고요. 3,300만 명 넘는 그 회원 정보가 유출됐고 회원이 아닌 사람도 한 433만 명 정도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뭐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 내역 같은 것 등이 포함이 됐고 다음에 또 쿠팡이 이제 타사의 웹이나 앱에 접속한 회원의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도 무단 수집해서 개인이 누군지 숙벌을 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거든요. 이것도 네. 이번에 같이 적발이 돼서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 합쳐서 6,24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1: 네, 오현태 기자와 함께 월드컵 소식 위주로 또 뉴스를 좀 살펴봤습니다.
0: 네.
1: 오늘은 뭐 11시 축구 경기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죠. 가급적 이제 뭐 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0: 네.
1: 좀 이제 같이 좀 보면서 그죠?
0: 그렇죠. 조금 땡겨서 이제 네. 보면서 식사도 하시면서 응원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KBS를 통해서
0: 네,
1: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현태 기자였습니다.

0: 좋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1: 감사합니다.
0: 조정식의 팬댕진 3부 베스트 슬립, 이카운트, 모두 투어 네트워크, 키움 증권, 행정안전부 제공입니다.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0: 및 투자자 귀속.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2: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직식이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대행진.
4: 자, 조정식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는 모르면 물어보자 월드컵 이야기 해볼 건데요. 저한테는 이제 선수라는 그죠. 말이 입에 붙긴 하는데, 네. 임상엽 선수와 함께 만나서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생겼습니다. 근데 좀 서운한 게 만약에 지금까지 FM대행진을 보이는 라디오를 안 보셨었는데, 이 잘생긴 꽃미남 선수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뭐 보이는 라디오 켜시면 진짜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

0: 어떻게 내려놔.
1: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모른다고 부끄러워 말고
1: 아는 척 딴소리 말고
0: 모르면 물어보자. 세계적인 축구 감독 라파엘 베니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어라. 우리는 해낼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가 또 태극전사들을 믿어줄 때입니다. 임상엽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잠시 후 열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경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정식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임상엽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는 이제 그 선수 시절부터 우리가 저희 뭐 알게 된 지도 한 1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은데. 네,
2: 10년 넘었죠.
0: 네. 저희는. 그때 처음 봤을 때가 전북에 있을 때였나요?
2: 아니, 저 부산 아이파크에
0: 부산에 있을

0: 생활 마무리를 이제 FC 서울에서 했었고요.
1: 네.
0: 네. 아직도 이제 본인도 좀 이제 그 해설위원이라는 그 타이틀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1: 뭐 어색하죠. 제가 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0: 겸손하게.
1: 네, 네. 이렇게 또 열심히 지금 공부해서 하고 있고 또 선수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오늘 또 라디오가 첫 출연이라고 하는데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십니다. 우리 엄재윤 씨가 죄송해요. 바로 보라 켰어요. 아, 우리 김희본 씨도 보라 처음 켰는데 진짜 잘생겼네요. 축구 선수 얼굴로 뽑았나요? 아 그렇잖아요. 진짜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상엽 선수는 정말 빠르고 공을 잘 차는 선수였고 또 이제 그 왼발을 또 썼었던.
1: 네, 그래도 양발을 잘 사용했던 선수였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아 박서연 씨도 식디 미안해요.

0: 하는 찬스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좀 스피드로 좀 승부를 좀 보는 상황들 좀 생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민정 씨께서 축구 얘기에는 원래 제가 관심이 없는데 보라키니까 좀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네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체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체코는 앞서 이제 피지컬 얘기도 해주셨는데 또 다른 강점이 있다면 어떤 강점들이 있는 팀인가요?
0: 뭐 데드볼 상황에서 뭐 강점이 이제 데드볼 상황이랑 이제 세트 플레이나 볼이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상황을 데드볼 상황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 상황에서 굉장히 또 신장이 좋기 때문에 강점을 갖고 있어요.
1: 좀 이제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예요?
0: 일단 기본적으로 체코도 백5를 이용해서 수비를 단단히 하고 좀 단순한 롱킥을 통해서 또 공격을 진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성골군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런 신장면에서 체코 선수들보다 딸리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거를 잘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지금 고급스러운 표현 나왔어요. 딸린다. 네. 우리 또 그 김민재 선수가 또 수비 진영에서는 또 중심을 잡아주는데
0: 네.
1: 이게 신장 좋은 피지컬 좋은 선수랑 이제 좀 그 경쟁을 몸 경쟁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0: 네, 김민재 선수가 지금 수비에서 리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경험이 많고 또 같이 뛰는 선수가 또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1: 네.
0: 이 선수가 리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제 예측과는 다르게 지금 게시판에서는 나는 임상엽 쪽, 나는 조정식 쪽, 어떤 그 저는 제가 많이 뒤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0: 네.
1: 제 예측과는 다르게 나의 취향은 조정식 쪽이다. 뭐 이런 문자들도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정식영 뭐 그 뭐야 TV에 나올 때나 뭐 그럴 때는 항상 메이크업을 받으신 라디오는 메이크업을 안 하시네요.
1: 네네.
0: 자신감이 있으신가 봐요.
1: 너무 오전 일이기 때문에.
0: 아,
1: 많이 그래. 실망했어요?
0: 아니, 좀 달라서 누군가 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월드컵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빅뱅 트렌드

0: 네. 그 가운데 조정식 치워주세요.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 자, 오른쪽 임상엽 선수 좀 크게 보여주세요. 네. 최소라 씨, 임상엽 선수 쪽이 좀 조명이 밝아 보이네요. 왜 빨간색을 입었는데 검정색 옷이 더 눈에 들어오죠? 뭐 5016님 보내주고 계십니다. 축구 얘기하시죠?
1: 좋습니다. 네.
0: 자, 우리 그 대표팀 오늘 이제 베스트 11이 곧 발표가 될 텐데. 네. 자, 오늘 어떤 선수를 좀 이제 기대하시는지, 또 어떤 선수가 오늘 좀 활약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 소속팀에서 LAFC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0: 최근에요. 네. 네.
1: 근데 최근 대표팀 평가전에서 또 골을 넣었고 또 이 선수의 또 장점

0: 하시는 거죠?
1: 그죠? 아니, 축구 경기에서 아, 뭐 스코어가 빤하죠. 뭐 저는
0: 그럼 저는 2대1로 가겠습니다.
1: 2대1로 아, 네. 실점이 좀 있을 것이다.
0: 네, 1실점은 할 것 같고. 먼저 저희가 골을 넣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체코 수비 라인이 저절로 이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네. 공격을 하려고 그거를 통해서 또 한 골을 넣을 것 같은데. 그리고 체코가 또 만의 골을 터트려서 2대1로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저희 뭐 대한민국 대표팀이.
1: 네. 네. 자, 그러면 그렇다면은 우리 대표팀 중에서 첫 골을 넣는 선수 누가 될 것이다?
0: 저는 손흥민 선수가 넣을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네. 손흥민 선수가 첫

0: 부담이 큰가 보네요.
1: 엄청 크죠. 지금 선수들이랑 연락을 해봐도
0: 네.
1: 처음에 갔을 때이 조깅만 해도 숨이 찼다고 하는데, 그래도 적응 기간을 미리 가서 적응했기 때문에 적응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뭐 경기하는데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우리가 좀 체코보다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도 이렇게 스피드도 좀 살려야 되면은 좀 이제 고지대인 게 우리한테 약간 좀 불리한 건 아닙니까?
1: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먼저 적응 훈련을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적응 기간이 굉장히

0: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김혜진 씨가 오늘 축구 중계 틀어놓고 이래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왠지 이렇게 밝을 때 하는 축구는 새롭기도 해서 저의 기운도 보태볼까 합니다. 라고 또 혜진 씨가 남겨주셨고요. 이제 그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네. 그 임상엽 위원도 좀 바쁘게 지내게 될 것 같고 네. 네. 바쁘시겠지만 또 저희 그 FM댕진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또 네. 나오겠습니다.
0: 그렇군요. 언제든지 진짜 불러도 되나요?
1: 네. 네. 기다리고
0: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자주 좀 나와달라고. 아, 싱글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나오실 때는 식디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뭐 박서인 씨 99년생 어때요? 사위 삼고 싶은데 뭐. 네. 자 제가 이제 좀 부끄러우니까 주책을 그만 떨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팀의 첫 경기 승리를 기원하면서 임상엽 위원과 함께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둘 셋 파이팅! 파이팅!

0: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뻥 뚫리던 도로가 막히는 건 정말 순식간이죠. 출발 시간 1분 차에 도착 시간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기도 하죠. 물론 꽉 막혔던 도로가 뚫리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백 번 고민하고 뭐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예측해보지만요.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아무리 실마리를 찾으려고 해도 안 보이던 문제가 의외로 풀리는 것도 한순간이죠. 흔히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 시간이 해결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모든 걸 다 쏟아내서 애쓰지 마시고요. 시간에게 조금은 맡겨두시죠. 주말권인 금요일 아침 이연우의 음악 앨범.